来自于李荣浩的一首歌，叫做《我知道是你》。那既然听到了李荣浩的歌，那就安排一首李荣浩的歌吧。来一首李荣浩的《麻雀》。

来自李荣浩的一首歌《麻雀》分享给各位啊。来吧，接下来继续听歌，下一首歌，一首《乌兰巴托的夜》分享给各位。

0: 纵横派 FM 91.4延吉综合广播。
1: 系上安全带，只需四秒。扶老人过马路的时间20秒。

来自于林忆莲的一首歌《喜欢你现在的样子》，来吧，记住这个样子。接下来时间，下一首歌《世间美好》与你环环相扣。

0: 제49회 국제박물관의 날 우리 시에서는 각각 다양한 주제 활동을 개최해 군중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강이 집에서 전국 장애인 돕기 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1분기 공항구의 공업 경제는 활력이 넘치고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조문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으며 중대 대상들은 공정 일정을 앞당겨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첨단 장비 제조에서 즉석식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산업 동력이 지속적으로 분출되며 고품질 발전을 향한 분발의 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변충과 승강기 제조 유한 회사의 스마트 제조 공장에 들어서면 현대식 생산 라인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돼 있고 정밀 기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노동자들은 공장 일정에 맞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공장 내는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변충과 승강기 제조유한회사 총경리 왕금은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체 생산 조문은 31대인데 긴장하지만 차질 없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바 연변주 낡은

주택 승강기 설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중점 과제는 시장을 확장하고 조문을 확보하며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고 제때에 납품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구가 중점 유치한 첨단 장비 제조 대상으로서 이 기업은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2천 대의 스마트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핵심은 승강기 및 승강기 통로 스마트 생산 공장,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센터, 낡은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개발 센터, 승강기 전시홀 등 4대 기능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공장 개조가 모두 완료되어 그해 계약, 그해 건설, 그해 가동을 실현해 연결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의 막걸리 생산 가공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치며 생산과 판매가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동 충전 생산 라인이 고속으로 작동하여 발효, 려과, 충전, 밀봉 등의 공정을 거쳐 조선족 특색을 지닌 막걸리가 끊임없이 생산 라인에서 나와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연변 선

0: 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전국적인 판매에서 더 좋은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과 승강기 대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 39% 증가.
1: 급, 성급 및 연변 출신 유명 작가들의 서예 작용, 복지 혜택 제공, 문화관 현장 학습 등 일련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문화관 현장 학습 활동에서는 지역 내 소수민족 수학생들과 연변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학생들이 공룡 화석이라는 전 세계적 대중과학 매개체를 통해 몰입형 견학, 팀워크, 재밌는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며 문명은 다르지만 지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행사의 주제를 진심으로 체험했습니다. 앙골라 학생 장하몰은 공룡 화석을 직접 볼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연학학생 김희진은 오늘 연결 공룡 박물관에서 여러 민족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함께 놀고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나 정말 신이 났다고 했습니다. 행사 기간 공룡 박물관은 여러 차례 무료 과학해설 봉사를 제공했으며 성인 더하기 학생 온라인 할인 패키지 티켓을 동시에 출시해 공룡 대중과학 지식을 누구나 쉽고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룡으로 세상 알기 퀴즈 풀고 상품 받기 오프라인 활동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람객이 오프라인 입장권을 제시하고 퀴즈를 풀면 즉석에서 상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으로는 무료 4D 영화 티켓과 다양한 정교한 기념품 등이 마련됐습니다. 연결공룡박물관 해설봉사부 부장 곽장은 공룡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의식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어린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주는 데 취지를 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학습 활동을 더 자주 개최할 것이라 했습니다. 연결시 박물관은 연결 변무독판 공서 예터를 활용해 연변 변성 연결 구간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 기관 단체의 간부와 종업원들을 초청해 특별 전시회와 현장 답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연변 변성의 역사적 중후함과 문화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참가자 전원은 오록정 수토보국 주재전을 관람하며 오록정이 자신을 경계표로 삼고 목숨으로 산하를 지킨 영웅적 행적과 변경통치의 지혜를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시 문물관리소 문물보호과 과원 정진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변경지역의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고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며 대중의 문화재보호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 천년의 변성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후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숨쉬며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0: 5월 15일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에서는 길강의지 봉사진지에 의탁하여 시장애자연합회 및 여러 애심장애인 돕기 기업과 연합하여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중화고운 문예 공연 속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관할 구역 장애인 가장 아름다운 장애인 가정, 장애인 돕기 선봉 자원 봉사자와 애심 장애인 돕기 기업에 대해 집중 표창을 하면서 장애인 돕기 사업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표창이 끝난 후 취미 유희와 편민 애심 봉사가 전개됐습니다. 애심 기업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료 리발, 건강검진, 구강 및 이비 후 검사, 종이문진, 업무 자문 등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당위서기 원유환은 장애인 평등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인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했는데, 향후 사회 각종 자원을 연합해 장애인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장애인 방조 부촉, 취업 지도 등 사업을 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그늘 진달래꽃 시즌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 유학단은 우리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을 찾아 조선족 전통 음악과 무용을 주제로 한 연학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의 여러 명 무형문화재 대표성 전승인들이 각각 죄를 발휘하고 더 많은 사위단체를 향해 다양한 형식의 무형문화재 보급과 교양 활동을 전개해 조선족 우수 전통 문화의 활발한 전승을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0: 5월 18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 총정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하게 높고 강

0: 홍수가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에 비해 섭씨 3.7도 좌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큰바 18일부터 21일까지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고 22일 기온이 떨어지겠으며 24일에 기온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에서 3mm로 평년 같은 시기에 비해 13mm 좌우 적겠습니다. 18일 낮부터 밤까지 저녁에 적은 비가 내리고 22일 밤부터 23일 낮까지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논밭 변모 관리를 강화하며 가뭄 대처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산불 위험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삼림 조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기온 기복이 크기에 적시적으로 옷을 털거나 껴입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사진을 교체하는가라는 질문에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1대1로 대응하며 기능이 동일합니다. 전국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일 발급, 통일 인증, 통일 관리되며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의 사진 등 정보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교체하려면 실물사회보장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카드 제작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몸속의 독소가 가장 싫어하고 염증 수치를 꽉 잡는 해독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 장기들을 건조하게 만들고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이것을 수시로 챙겨 마시면 전신에 쌓인 묵은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고 지독한 염증 수치까지 꽉 잡아줘 의사들이 최고의 천연 해독 음료라 부르는 1등은 바로 녹차입니다. 네, 녹차가 그 어떤 차보다 강력한 해독 효과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며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과 결합해 몸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며 혈관 속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염증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순 전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몸이 잘 붙고 염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커피 대신 수시로 마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전신의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가동해 면역력을 탄탄하게 세우는 1등 공신입니다. 차 중의 왕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 속에 풍부한 비타민C와 태아닌 성분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신경을 안정시켜 피를 맑게 정화하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가 투명하고 장기가 깨끗해야 안색이 살아나고 병치레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녹차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같은 외부 독소까지 흡착해 배출해주는 든든한 방음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자도 피곤하며

가시지 않아 고민하셨던 분들이 녹차를 생활화하면 몸속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녹차가 더욱 특별한 해독 보양식인 이유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체지방을 분해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지칠 때 대화하는 복근 현미를 조금 섞어 마시면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매일 정성껏 우려낸 녹차 한 잔을 챙기는 습관은 몸속의 오염된 흐름을 바꾸고 100세까지 깨끗한 몸으로 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결국 커피보다 강력한 해독의 비결은 우리가 늘 접하던 은은한 향기의 녹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녹차를 내 몸에 염증을 씻어주는 생명의 음료라 생각하고 소중히 챙겨보십시오. 녹차의 진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100세까지 염증 걱정 없는 탄탄한 몸과 활기찬 모습으로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돼지 몸의 이 부위 평소에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위일까요? 네, 돼지 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특히 샤브샤브, 바베큐, 찌개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두부처럼 섬세하고 입에 넣으면 녹는 평소에 많이 먹는 돼지 살코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100g당 81mg인데, 돼지 뇌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돼지 살코기의 31.7배에 달하고, 달걀 노른자 100g당 1510mg보다 훨씬 높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돼지 간의 100g당 180mg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다음은 고지방입니다. 일상 분류에서 돼지 뇌, 돼지 간, 돼지 신장, 돼지 폐, 돼지 대장은 모두 동물의 내장에 속하며, 이에 비해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대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내장보다는 높습니다.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폐와 돼지 간의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높은 퓨린 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기의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5월에 들어 대지는 생명의 빛, 푸른 빛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 잎들이 다투어 돋아나고 강물도 신나게 푸른 물결을 이루어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연길, 우리 연변, 그리고 우리 조국은 푸른 봄빛을 가득 안고 번영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 넘쳐나는 푸른빛처럼 언제나 푸른 청춘으로 장장 50년을 하루와 같이 고향을 노래하고 조국을 노래하고 빛나는 생활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멋진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시인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로 문학창작 50년을 맞이한 석화 시인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예.
0: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당 그대와 함께라는 타이틀로 수십 회에 달하는 기념 프로를 제작하였죠.
0: 네, 그렇죠.
1: 예,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0: 네, 그뿐만 아니죠. 또 그보다 먼저 2017년도죠.
1: 예.
0: 석화의 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우리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그때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애청해 주셨고 좋은 반영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저도 그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1: 아, 예, 당연하죠. 예. 우리 정선아 아나운서님 덕분에 제가 방송국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네, 저도 늘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 예.
0: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릅니다.
1: 그러네요.
0: 벌써 한 5, 6년이 훨 지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세월은 유수요, 쏜살 같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올해는 벌써 또 5월 9일이 선생님께서 첫 시를 발표하고 문학 창작에 종사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요.
1: 예.
0: 선생님의 문학 창작 그 5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50년을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0: 네,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이면
1: 예.
0: 1976년도죠.
1: 예.
0: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뭐 18세, 20대도 안 되던 그런
1: 예,
0: 시절이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중학생이요.
1: 성함이 한자, 병자, 춘자, 한병춘 선생님이었는데요. 아, 저를 자택으로 부르시더니 집안 내벽에 꽉 찬 그 책장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좋은 책들이 많으니 가져다 보라고 하였습니다.
0: 네.
1: 그렇게 선생님이 책장에서 김소월, 조기천, 박팔량 등 시를 읽게 되었죠. 예, 그 당시에 이런 시인들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0: 네,
1: 예.
0: 너무도 위대한 인물들이었죠.
1: 그렇죠.
0: 네, 어찌 보면 뭐 반주임 선생님을
1: 예.
0: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시집을 읽고 연습 삼아 몇 편 써보여 드렸더니 예, 선생님께서는 이놈이 싹수가 있구나 하시면서
0: 네.
1: 이번에는 그 선생님께서 친히 고향 친구인 김문의 시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 김문의 시인은 당시 활용해서 대단한 시인이었는데요.
0: 아, 네.
1: 예, 전체 우리 연변문단에서도 이름 있는 시인이었죠. 예, 그분한테 쪽지 한 장 써주시면서 내가 습작으로 쓴 시원고를 가지고 찾아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김문의 시인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며 쓴 시가 1976년 5월 9일 연변일보에 실린 홍위병 선방공입니다. 예, 저희 천여닭이죠. 첫 작품.
0: 네.
1: 이렇게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0: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축하할 일이었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축하할 일이지만.
1: 그래요.
0: 네, 당시 중학생이 신문에 시를 발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1: 그래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내 시가 실린 신문을 들고 학교의 교무실 칸칸마다 돌아다니며
0: 네.
1: 우리 반 아이가 시를 발표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이 반주임께서는 온 학교의 자랑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1: 그런가 봅니다.
0: 네,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는 네. 중학교 때 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뭐 반주임 한병춘 선생님
1: 예.
0: 그리고 시인 김문회 선생님
1: 예.
0: 우리 석화 선생님은 정말 복이 많고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복이 많고 운이 많다. 예, 그렇죠.
0: 네.
1: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저는 확실히 운 하나는 좀 괜찮은가 봅니다.
0: 그래요. 그런데 예. 뭐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1: 아니, 실력보다도 운이죠.
0: 네. 너무 겸손하신
1: 예.
0: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1: 예.
0: 그 시기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네,
1: 그래요.
0: 정말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럼 아나운서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0: 네, 예. 저도 또 오늘날에 뭐 선생님과 함께 방송도 하고 이런 날이 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이고, 참 운타령이네. 예, 그러면 제가 운타령 좀 한번 읊어볼까요?

0: 네,
1: 예.
0: 온타령 들어봅시다.
1: 예. 사실 제일 첫 번째 운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0: 아, 네.
1: 예.
0: 부모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 예. 저희 아버님은 함자가 석자, 창자, 호자, 석창호, 어머님은 최자, 인자, 숙자, 최인숙이었는데
0: 네.
1: 두 분은 모두 토계 간부입니다. 예, 즉 1945년도 이 땅에 광복이 오자 혁명에 참가하여 당을 따라 토지 개혁을 진행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분 모두 동북 항일군정대학 출신으로서 예, 1949년도의 건국과 1952년도의 자치주 창립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0: 네, 정말 부모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아, 제가
1: 예.
0: 오늘 처음으로 뭐 선생님에 대한 역사는 많이 알고
1: 예.
0: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 좋은 기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좀
0: 아,
1: 방송에
0: 네,
1: 실어볼까 합니다.
0: 당연하죠.
1: 예, 특히 그 어머님께서는 그 사업이 다망하셨죠. 우리 그때 국가 간부고, 예, 그런데 자식 교육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쭉 우리들 키워오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공산당원이지요. 우리 형제인데 두 아들인데 모두 당을 따라 일할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0: 네.
1: 그래 우리 두 형제도 직장에서 모두 입당하였으며 우리 형님은 기관이 당지부 서기로 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
0: 네, 그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가정교육, 왜서 운이 정말 실력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야
1: 예.
0: 실감이
1: 아, 또 실력하고 운인데
0: 나네요. 네.
1: 예, 특히 운이 좋았던 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0: 네.
1: 부모님 잘 만난 거, 선생님 잘 만난 거 당연하지요.
0: 그렇죠.
1: 예, 그보다도 저에게는 가장 큰 운, 대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1970년도에 저희가 중학교를 졸업하다
0: 네.
1: 4인방이 망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이 결속되었죠. 그래서 1977년 10년 동란이 끝나고
0: 네.
1: 드디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대혁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행된 대학 시험에 저도 참가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부에 붙게 된 것입니다.
0: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1976년 중학교를 졸업하자 문화대혁명이 바로 끝나고,
1: 그렇죠.
0: 네, 이듬해인 1977년에 또 대학 시험에 바로 참가하게 되네요.
1: 그게 대운이죠.
0: 거기다가 합격까지.
1: 아이, 그렇죠. 예, 그런
0: 네.
1: 기회가 없으면 아마 제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하겠죠.
0: 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우리 방송국에서 문을 지킬까? 예, 모르죠. 예, 어떻게 갈지 정말 모르는데, 그때는
0: 네.
1: 정말 대운을 받은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진짜로.
1: 예, 그리고 제 운은 여기서만,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큰 운들이 또 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때 제가 모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연변이미 방송국 음악부에서 문자 편집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음악부 주임이 동희철 선생님이었습니다.
0: 네, 동희철 선생님 하면 뭐 고향산 기슭에서 그리고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또 많은 명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연변의 대표적인 작곡가.
0: 네, 저도 또이 프로에 모셔서 방송도 함께
1: 아,
0: 했었거든요.
1: 그런 적이
0: 아,
1: 있었구만. 예, 대단한 분이죠. 예, 그리고 우리 저 음악 편집실에는 한병락 작곡가,
0: 네.
1: 고창모 작곡가, 황상병 작곡가, 김승철 작곡가. 이분들 모두 연변 음악계를 리드하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한 편집실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이런 분들을 모신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0: 네, 훌륭한 작곡가들이 뭐 주변에 뭐 포진해 있었다고 얘기를 해. 네, 그리고 돌다리.
1: 예, 돌다리.
0: 네, 노래를 부릅시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노래잖아요.
1: 예,
0: 네.
1: 그렇죠. 특히 그 동동타령은 안계린 작곡가가 작곡하셨는데, 그때 그 연변이 봄 예술축전 무대에 올라서 표창을 받았고,
0: 네.
1: 후에는 자치도 인민정부의 진달래 문예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는
1: 예.
0: 뭐 선생님의 운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후는 또 어떤 대운이 따랐는지 더 궁금해
1: 예,
0: 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0: 그후부터는 전근하여 연변 작가의 비기관지 연변 문학이 편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어서 1999년도에 연변 문학이 한국 서울 사무처로 파견 근무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0: 사무처에서 근무 1년을 마치고 2001년 3월 배재대학교 인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김도규 시문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어 2008년 문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문학 공부와 연구를 거쳐 저에게는 정말 매우 큰 발전이 따라오게 됐죠.
1: 네.
0: 그대로 그말 그대로 정말
1: 발전 연구회도 선생님의 전 운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0: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당연하죠. 우리가 2015년도에 시작한 문학 공부가 지난해죠. 2025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 네.
0: 문학을 사랑하는 보통 시민들이 작가와 시인으로 거듭난 거죠.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이정림, 전옥선, 이경애 등 7명 회원들이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단체에서 10년간 문학 공부를 견지해 오신 김영자 회원은 몇년 전에 엮어낸 작품집 엄마가 들려준 엄마의 이야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인 작품집 보슬비 내리던 날을 찍어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큰 운이죠.
1: 네, 온타령의 또 회원님들 자랑을 빠지지 않게 하네요. 네,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 선생님 개인 성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1976년에 시작한 문학 창작과 연구, 올해로 2026년에 이르러 장장 50년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50년 반세기 선생님께서 이뤄낸 문학 그 성취도 정말 대단할 것 같거든요. 좀 자랑해 주실까요?
0: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50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1: 네.
0: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뭐, 반세기라고 할까요? 반백년이라고 할까요?
1: 그렇죠.
0: 확실히 더가 느끼기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50년 동안 씻었는가 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고, 또 오늘에 온것 같습니다.
1: 네, 말로 그냥 50년이라면 정말 짧아 보이지만 선생님 그 긴긴 세월을 정말 다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본다 할 때는 이 반세기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0: 그런
1: 시간이거든요.
0: 것 같습니다.
1: 네, 197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50년간 쓰신 시와 가사가 수백, 아니 뭐 수천 편이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또는 수상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0: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상을 받은 작품은 시입니다.
1: 네.
0: 벗들아, 우리 이름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쓴 시인데, 1984년도에 연변일보의 건국 35주년 기념 문학 작품 응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해 11월 8일에 연변 작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상 받은 덕분이죠.
1: 네, 84년도면 제가 82년도에
0: 아이고,
1: 태어났으니까 제가 몇살 되죠? 4살 되는 거예요?
0: 그렇게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도 11월 17일에 전국 작가협회 연변문의 제5차 위원 대표 대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987년 1월 북경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청년 작가 대표대회에 참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뭐 간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계속해서 좀 자랑 많이 해주세요.
0: 아무튼 50년이니까 세월이 쌓이니 작품도 쌓이고, 또 수상 경력도 쌓이고, 뭐, 그런 것
1: 네,
0: 같습니다만,
1: 그렇죠. 물론 뭐이 30분 안에 선생님의 반세기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알고 싶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그럼 조금 또더
1: 네,
0: 이야기할까요?
1: 그래요.
0: 그후시 나이 장례식으로 아리랑 문학상을 받게 되고, 시 우리말 우리라는 말로 천지문학상을 받게 되고,

0: 있습니다.
1: 네.
0: 이후에 또 도라지 문학상, 두만강 요울소리 시인상, 연변일보 해랑강 문학상, 연영신문 악문강 문학상, 예, 두루두루 또 받게 되고, 예, 시집으로 세월이 길어 지홍시 문학상, 시선집 연변으로 장백산 모두 모아 문학상 및 연변 작가협회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시집 등그 개인 또는 회원 작품집을 펴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해에 7명이나 연변 작가협회 회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언제 한번 화를 내는 적 없이 잘했어, 멋있어 라는 말로 학원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는 그러한 철학을 유감없이 실천하는 시민사회계 훌륭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승이 있기에 리정림, 허향순, 박옥화와 같은 훌륭한 서기와 회장들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연변의 우리 문화 살리기와 정신문명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 훌륭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0: 아이고, 과찬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1: 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0: 예.
1: 이것은 선생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런가요? 예.
1: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국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예.
1: 오늘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셨고, 네, 50년이라는 선생님 문학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요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50년, 반백년 반세기의 문학의 길을 걸어오신 석화 시인, 우리 석화 선생님. 이제 또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하다 봅시다. 그냥 하다 보면 꼭 좋은 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을 열어가는 종선악의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내 예민한 아이는 환경과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감, 위축 혹은 많은 일에 의욕이 없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타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더 많은 심혈이 필요한 예민한 아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아동 심리 전문가이고 동시에 예민한

0: 아이의 부모인 남재화 선생님과 함께 예민한 아이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요 며칠 틱톡을 켜면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경상적으로 뜨던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예민한 아이나 그 부모나 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 아, 네, 맞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0: 네.
3: 네. 그래서 그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0: 네.
3: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야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이걸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3: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야, 이 아이는 왜 우리 애는 이래? 이러면서 문제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꼬리표를 붙이기가 네,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아이를 탓하면서 니는 왜 이렇게 정말 방법이 없는 아이다, 이런 문제하다, 이렇게 아이를 시선으로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0: 어떠했는지거기에대해서정말번가집에엄마가있다면은、
1: 네、
0: 가서물어보고려해하고하는그런방법이또하나있고또부모님은이아이가지금이런행동을할때그행동을보는입장에서그아를보면은내감정은어떤지、
1: 네、
0: 나는어떤느낌이드는지거기에대해서자기자신의느낌을많이느껴보는것이、네、꼭도움이됩니다느껴보면은아거기에대한아내가이런느낌이있구나아이러면은이아이는지금왜서이렇구나하는그답을좀찾아갈수있는그지름길이라고、네、볼수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부모님이내가마음이급해서이건문제해결이절대될수가없습니다그래서부모님은정말천천히
1: 네
0: 천천히요매듭을네풀어나갈수밖에없습니다
1: 네자그렇다면이예민한아이는대체어떤모습을보입니까
0: 예민한아이들이아이들이년龄단계별로그현상이다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우리가일상에서쉽게판단할수있는건만약에영유아시기아이들이라면은먹는먹거리에서우리가쉽게보완할수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은그좀예민한아이들은특정한음식만을딱먹어요그리고자기가좋아하는그맛을또딱고집하면서그음식을먹을때그음식섭취량이거나음식을먹는데좀적극적인태도가안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많은경우에우리할머님들이아이를키운다손주를본다할때는거의따라다니면서자꾸먹이는
1: 네, 그렇죠
0: 네이런현상이쉽게보이는데
1: 네
0: 여러영유아시기에는이런먹는데서아주쉽게보완할수있습니다
1: 네
0: 그럼또유치원아이들하고그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을본다고할때는이들은고기를좋아합니다고기만먹고야채를안먹어요
1: 네
0: 그리고달콤한음식을달콤달달한것만골라서먹습니다
1: 네
0: 좀사탕을많이먹는다거나네여러아이들은좀예민한아이일가능성이좀큽니다
1: 네
0: 그리고또어떤아이들은피부에뭐가끈적끈적한것이묻거나좀새까만색이뭐물감이묻거나까만초콜릿가묻거나할때는기겁을합니다
1: 네
0: 그반응이아주네질색을하는이런반응이나오거든요그럼이렇게반응이오면이아이는아여기에관해서너무크게반응이오기때문에이런아이는좀예민한아이라고네판단할수있습니다
1: 네
0: 또그아이들이몸피부에알레르기가나면서습진을쉽게합니다이여러아이들은거의 99% 는예민한아이습진을쉽게하는아이들은
1: 네,
0: 네그리고대변이배변이건조하거나색깔이、네、색깔이검거나뭐녹색이거나여러가지현상그리고양똥이이런배변을볼때이런부분에서좀표현이됩니다그리고또하나는아이가어떨때는그책을배려를한다거나할때한줄로갓순이딱돼야되고
1: 네
0: 조금튀어나오거나각이맞지않다거나하면성질을부립니다그리고또숙제를하다가글자가예쁘지않다면은내마음대로되지않아내성질대로되지않아이러면은막그성질부리면서울기도하는、
1: 네、
0: 소리도지르고이런아이들은거의네 100% 예민한아이라고볼수있습니다
1: 네
0: 이런현상들이보입니다
1: 네
0: 예
1: 그럼이예민한아이의이러한특성은타고난것인가요아니면양육과정에서형성된것입니까
0: 대부분은부모의양육과정에서만들어진다고그렇게말하고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부모님자신이예민하고민감한그런편일수도있습니다 、
1: 네、
0: 대부분은부모님이좀예민하고민감하면은아이대할때양육할때거의자기스타일에맞춰서하기때문에

0: 민감한아이로자랄수밖에없습니다
1: 네그렇군요어그럼부모로서아이가예민한건지아니면단순히소심하거나내향적인지어떻게구분할수있습니까
0: 어소심하고이런좀내향적인성격이내향적인아이라고할때는어그냥조용한성격의소유자입니다 、
1: 네、
0: 이아이는이런뭐이제피부에뭐가묻거나뭐그가증하게되지않았거나이런경우에얘는아이근데민감한아이들은 냄새소리에굉장히반응이민감합니다 、
1: 네、
0: 그리고감정에서민감한반응을보입니다선생님이뭐유치원에서선생님이이렇게어누구누구를혼내거나뭐뭐라고좀질책을할때、
1: 네、
0: 감정이민감한아이는바로위축돼버립니다그러면서혹시나를욕하는지
1: 본인을
0: 네, 네그러면서본인이바로얼굴색이죽어버리고그냥가만히조용하게앉아있고、
1: 네、
0: 이런아이는네
1: 예민
0: 한 네, 네내향적이가아니라민감한、
1: 네、
0: 반응을보이는거죠네이런부분이있습니다
1: 네어근데이예민한아이는불안을쉽게느낄수가있다고하는데요네아이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부모는어떤도움을줄수가있습니까
0: 어아이가정말불안을쉽게느낄수있습니다
1: 네
0: 이제처럼감정이민감한아이들굉장히섬세하지요다른사람이마음을너무잘읽기때문에학교나유치원에나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을어른이탓하고지적을할때이아이는온몸으로그걸받아들입니다 、
1: 네、
0: 그래서 이런민감한아이들은거의우리가어떻게표현을하냐면은이아이는온몸에안테나를다알고산다고부모님은진짜보면은답답하죠너를말하지않았는데너는왜이러니이정말안타깝습니다부모님은、
1: 네、
0: 그럼이때부모님은어떻게하면이아이를도와줄수있는가그사실에대해서설명해주면됩니다 、
1: 네、
0: 어떤일때문에어째어째서이런일이이그런말을했고너를말한거아니다네탓이아니다너는뭐를하지않았지않니이부분을얘기를해주면、
1: 네、
0: 자세한설명을해주면아이는아그렇구나그럼내탓이아니구나、
1: 네、
0: 를아이는이렇게가져갑니다아그러면아나를말하는것이아니구나시름을훌넣고그럼자기가하고싶은일을네찾아서네하게되지요 、
1: 네、
0: 그럼이때이아이는어떨때는처음에한번만말해서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아마엄마가좀인내심을가지고 、
1: 네、
0: 여러번정말한번두번세번여러번반복해서설명을해줘야되고또똑같은상황이아마많이발생할 때마다
1: 네,
0: 네설명을해줘야됩니다반복해서또설명해주고똑같은말을자꾸곱씹어서네여러그오늘이말했지만다음날에또있고그다음날에또있고그러기때문에정말인내심을가지고상세히설명을해줘야됩니다
1: 네
0: 그리고또이런아이들은낯선환경뭐그리고새로먹는음식그리고또새로만나는사람이럴때는꼭미리어머님이설명을해주면좋습니다、
1: 네、
0: 아우리가뭐뭐뭐를아이거는뭔데무슨음식인데뭐뭘로만들어졌고어떻게맛있고몸에어떻게좋다이부분을미리설명해주면서약간맛을보면은어떻니、
1: 네、
0: 이요청을자꾸해주면은아이는아불안하고두려움을들으면서자기가감지하면서자기마음으로해소를합니다、
1: 네、
0: 아그러면서받아들이게되죠그낯선사람하고도만나면은인사하기가부끄럽지만、
1: 네、
0: 엄마가미리얘기해주면은아그래도안전하구나하는、
1: 네、
0: 그런마음을가지면서그두려움을적게가지고자꾸받아들이면서조금조금씩애가한발짝씩앞으로나서는모습이、
1: 네、
0: 보이게됩니다그러니까부모님이아인내심이참많아야됩니다
1: 그래요많이공부를해야겠네요네낯선곳에가거나또낯선사람을만날때

0: 아이는 부모의 뒤로 숨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예민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왜서 아이가 이토록 겁이 많냐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1: 예, 부모님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는, 네, 절대, 이거는 금지이죠. 근데 아이가 지금 이미,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한 발짝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거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거든요. 그럼 아이의 자긍함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코끼리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왜소하고 작아요. 예? 정말 작지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른 앞에 딱 섰을 때는 이 어른을 우리가 어른이 코끼리 앞에 섰다고 똑같은 그런 심리 반응이라고 보면 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이니까 두렵습니다. 어떨지 안전할까? 예, 이런 걱정이 따라오죠. 근데 부모님은 이때 부모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동료야, 뭐 아니면은 뭐 이모야, 삼촌이야 이러면서 반갑게 그분하고 인사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분하고 지나면은 아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야.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아 이렇게 눈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사해라면 자기가 또 기꺼이 인사도 네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아이가 원래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혼을 내거나 지적을 절대 하면은 네안 된다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0: 자,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애들과 달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찌 된 원인입니까?
1: 새로운 것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의 현상이 요즘 좀 아주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0: 공감해주고,
1: 예, 공감해주면은 아이는 아 그래도 괜찮네,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네
0: 그렇죠.
1: 하면서 네, 그 힘을 네,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럼 아 이거 도전을 내좀 해볼까 이렇게 감히 예
0: 용기가
1: 용기를 내서
0: 생기죠.
1: 그거를 감히 예 도전에 그 도전을 할그
0: 의욕이
1: 마음을
0: 생기는
1: 예
0: 거죠.
1: 가지고 또 뛰어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전을 어떤 일에 도전을 왜서 해야 된다? 어떻게 네가 이걸 하면은 너는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특히 소아교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 관해서 부모님이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면은 아이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0: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는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루는 습관이 생기거나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과제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1: 지금 정말 소학교, 초중, 고중생들 심지어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다 갔다 해보자 이렇게 아이를 인도해주는 그 방법이 좋고요. 부모님은 진짜 이 가정교육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교수 요구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요구를 제출합니다. 근데 민감한 아이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나만 상대해서 나를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말하냐.

0: 면서 네,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왜 나만 죽을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 전라차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음날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절대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것 같고, 모든 아이들을 자기를 나쁜 아이로 보는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을 꼭 선생님이랑 단독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한번 네, 고무 경비어로 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아이한테 다시 한번 네가 너만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너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을 좀 요청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되게 사랑하고 이뻐한다. 난 너를 관심한다. 요 부분을 아이가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네,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래요. 네, 예민한 아이들은 또 타인의 감정, 특히 비판에 매우 민감한데, 네, 부모는 어떻게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사실 이제 금방 얘기한 그런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좀 아이랑 어떻게 아이의 자존심 유도를 하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은 하브르타 그 질문이라는 이런 또 전문 질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한 서적을 보시면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네, 이 부분을 좀
1: 역량도
0: 배우면은 네, 또
1: 장악하고,
0: 좋죠. 그리고 배우고 나면은 이 아이의 이런 벌어진 상황, 거기에 대한 환경,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이의 마음, 그거를 엄마가 같이, 너는 어떤 마음이니? 그래서 어땠니? 그래서, 너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니? 여기에 대한 그 아이의 그 사건 분석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질문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도를 해주는 질문을 하면은 애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엄마가 그랬구나, 맞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응을 해주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것만 해주면은 이 아이는 정말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충분히 효과적인 부모하고 아이가 효과적인 소통이 완전히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사회성 측면에서 예민한 아이들은 친구가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네, 친구 관계와 소속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0: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 한 명씩 놀아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이 아이는 충분히 에너지를 받고 같이 잘 놉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친구 여러 명이 같이 놀아야 에너지를 받는 아이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좀 외향적인 아이들이고, 친구 한 명만 오는 아이들은 좀 내향적인 아이거나 혹은 좀 예민한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친구 한 명만 노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친구 한 명만 놀면은 이 아이는 좋아한다. 이러면은 엄마가 이 관찰을 했으면은 이런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지인이 그 집에 애들이랑 비슷한 또래, 혹은 뭐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어리거나 요즘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뭐 고중 아이들도 저학교 아이들하고 충분히 놀수 있고, 그러니까 어른 뭐 대만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네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1: 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0: 네.
1: 필요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민한 아이들은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장점이 많다면서요.

0: 네, 그렇죠. 특히 요즘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면서 거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는 예민한 아이들이 그 전화 이렇게도 말을 네,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민한 아이들을 문제 아이로 이제는 절대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장점을 본다고 할때이 아이들의 장점에 맞춰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 앞으로의 그 공부에 관해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출로를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그 진로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오감이 아주 발달합니다. 그 오감이 아주 발달한 아이들을 본다고 할때 대부분이 그 청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청각이 예민해서 거의 밤중에 어떨 때는 이런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자면은 이 전기가 흐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얘는 들리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얘는 다 들리니까 뭐될수 있거든요. 이런
1: 그렇죠.
0: 아이들은 냄새로 음식을 만들어요. 특히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거의 냄새로 음식 양념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 이런 데서도 아주 요리사들은 정말 월급도 높고 대우가 좋잖아. 그럼
1: 그렇죠.
0: 이런 쪽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개성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사.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심리학. 아주 유명한 심리사가 될 수는 이런 거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제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업, 판매도 아주 처음에는 잘 힘들어서 못하지만 아주 잘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직업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요.
1: 선생님께서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다면서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모로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0: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점은 나는 정말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이래야만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봐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받아줄 수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정말 몇 년을 거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특히 부모는 또내그 감정을 잘 캡처하고 감정에 대한 치유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구나. 그 부분 또 아이한테는 사랑이 답이구나. 사랑만 주면은 부모 관계, 아이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아이가 몇 살입니까?
0: 지금 17살입니다.
1: 언제부터 민감한 증상을 보였어요?
0: 민감한 부분은 제가 심리 공부를 하면서 민감한 부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뒤로 숨거나 그때도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 이제는
0: 지금은
1: 공부를
0: 너무
1: 했으니까.
0: 공감이 되고 그리고 냄새 그리고 청각 그리고 또 이렇게 뭐를 볼때 어떤 뭐 옷을 보거나 무슨 물건을 볼때 아주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옷을 선택하거나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심리 공부를 하면서 이렇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1: 그럼 이런 예민한 성격은 뭐 성인이 돼서까지 쭉 갖게 됩니까?
0: 그렇죠. 쭉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도 보니까 예민한 성격이더라고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조금 두째로는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고무경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랬구나 하면서 경청을 충분히 해주면서

0: 사랑을듬뿍내주라고말하고싶습니다
1: 네그래요오늘은남계화선생님과함께네예민한아이를양육하는지혜에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네오늘말씀감사합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요가가너무힘들다거나그냥보통의아이들처럼키우고싶은데그게안돼서너무속상해하는부모도있습니다네그러면서자신의양육을잘못해서그렇지않나괴로워하기도하는데요네이는단지예민한아이들의기질로인한것이며이런예민함은성인이되면서빛나는강점이될수도있습니다여러시간이예민한아이를키우면서어려움을겪고있는부모들께도움이되었길바랍니다그러면서오늘프로여기서만접겠습니다이시간책임편성의허영실방송진행의김소라였습니다여러분감사합니다

就得心脏病有病，有你的那么多的是我一家人重要，他是多极端的痛病，他有你的

0: 막상 600원이라는 큰 액수는 손자에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것이 어느 만큼한 액수인지 알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대금 10원이라는 그 말이 춘자의 마음보를 치마자락을 들추는 봄바람처럼 휘릭 들추었다. 여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핸드백에서 지폐장을 꺼내 보였다. 벌건 액면의 지폐에 춘자의 온 시선이 머물렀다. 어머니가 이모에게서 구워오라는 액수가 바로 10원이었다. 그 돈을 온 1년 뼈골 휘게 일해서야 가을에야 갚을 수 있다. 그런데 방직공으로 취직하면 매달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고 한다. 춘자는 가슬가슬하게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1: 네, 갈게요.
0: 답복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소리는 춘자의 등뒤에서 튀어나왔다. 광옥이었다. 어느새 뒤에 와선 광옥이가 급한 불성미를 감추지 못하며 춘자를 앞질러 대답을 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혀를 홀랑 내밀며 춘자를 향해 해맑게 웃었다. 순식간에 든든한 편을 만난 듯 춘자에게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다. 그녀를 따라 춘자도 머리를 끄덕였다. 갈래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1: 네, 갈게요.
0: 여인이 높은 광대를 밀어올리며 웃었다.

0: 몇 날 며칠을 달렸던지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듯 탔지만 막상 몇 며칠을 계속 타자니 기차를 타는 일도 하나의 힘든 짓거리였다. 순자와 광고기는 짐짝처럼 서로 포개져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비몽사몽으로 기차의 동금과 흔들림에 온몸을 들벗겼다. 그러다 기차에서 내린다니 정신이 벌쩍 들었다. 언제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겨운 여정이 끝날 때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환성이 새어나왔다. 순자와 광고기는 짐짝처럼 서로 포개져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비몽사몽으로 기차의 동금과 흔들림에 온몸을 들벗겼다. 그러다 기차에서 내린다니 정신이 벌쩍 들었다. 언제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겨운 여정이 끝날 때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환성이 새어나왔다. 기차에서 내리려던 춘자가 기차의 계단을 밟기에 앞서 흠칫 발걸음을 멈추었다. 밖은 농밀한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다. 몇 발자국 앞도 분간 못할 정도로 농밀한 안개에 더럽 공포감이 흰 보자기처럼 덮쳐들었다.
1: 뭐래? 빨리 내리지 않고.
0: 모집책 여인이 뒤에서 등을 떠밀었다.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춘자는 하마터면 아래로 꼰질 뻔했다.
1: 이렇게 꿈을 대고서야 아예 어찌 돈잎이나 벌 수 있겠냐?
0: 높은 광대를 가진 그녀는 시부렁대며 다른 애들에게도 얼른 내리라고 재촉해 댔다. 여인의 휘동에 밀려 춘자는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 옥에는 춘자네 말고도 요공 모집에 응해 나선 또래계 처녀들이 많았다. 해막동에서도 왔고 명들의 촌에서도 왔고 국자가에서도 왔고 해령에서도 왔다.
1: 순하라고 해.
0: 국자가에서 온 키 큰 처녀가 먼저 말머리를 트며 자아 소개를 했다.
2: 난 혜숙이다. 명들의 촌에서 왔어.
0: 넷 기차가 말려들듯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광목의 지하가 하얗게 보였다. 기차 멀미를 하는 춘자에 비해 광목은 멀쩡했다. 아직도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광목이처럼 입성들이 순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두들의 눈에는 그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인사를 주고받으니 낯설음이 멀어졌던지 더러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높은 광대의 그 여인이 일본에서 빈강 방직회사계 모집책으로 나왔다고 자아소개를 했다.
1: 네?
0: 춘자가 두 눈을 치떴다.
1: 왈본 사람이었나?
0: 완벽하게 조선말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 놀랐고 그제야 그녀에게서 간간이 주임새처럼 튀어나오는다. 턴들에 들어설 때마다 춘자는 영문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들었다. 캄캄한 굴이 싫었고 그때마다 두 눈 지럽뜨듯 불밝혀지는 전구가 싫었다. 불빛에 반사된 파김치처럼 피곤해 절어든 자신들의 모습도 보기 싫었다. 불안감이 팽배하자 노예가 차올랐다. 기차 위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춘자로 말하면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광고기는 벌써 여러 번 갔다 왔으나 춘자는 참기로 했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방광이 터질 듯 극한에 이르자 춘자는 그제야 변소로 향했다.

0: 변소로 향하는 길이 봄의 굴로 가는 듯 발길이 휘 떨어지지 않는다. 담배 건조실보다 더 좁은 변소에 들어서자 춘자는 일순 굳어져 버렸다. 구멍이 멍하니 뚫린 바닥 밑으로 쏴 하고 자갈이며 침목들이 재빠르게 흘러지나가고 있었다. 뱀이라도 밟은 듯 음마야 기겁한 소리를 흘리며 후닥닥 변소를 뛰쳐나와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춘자의 치맛자락이 흔걸리 젖어들었다. 춘자는 기차의 박원과 박원을 잇는 사이에 괴짝 같은 공간에 서버렸다. 기차의 동음이 더 높았고 흔들림도 더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뜨지 못했다. 어릴 적 이불에 오줌을 지리면 어머니는 키짝을 씌워 이웃으로 소금 빌러 보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춘자는 키짝을 쓴 채 남의 집 삽장문 밖에서 세상이 떠나갈 듯 울곤 했다. 그때처럼 온 세상의 이목이 자신을 위해 몰두어진 듯 부끄러웠다. 키짝이라도 했으면 얼굴이라도 가리게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군가 자신도 모를 사람을 원망하며 춘자는 치마 말기를 비틀어 쥐어짰다. 이모가 내준 새 옷이라 일껏 빼입고 왔는데 보풀하기 도성이에 여기저기 탈색이 되어 있지만 춘자가 입었던 겨우 헐벗음을 면한 치마 쪼그리에 비하면 아직 입을 만한 옷이었다. 부끄러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방울은 금방 눈물을 쏟을 것 같다가 이내 또렷해졌다.
1: 안 돼. 심이 들어도 벌써 울면 안 되지.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0: 중얼거리며 춘자는 젖은 치마 말기를 잡아준 채 기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겨버렸다. 기차가 또 한 번 터널 속으로 자전없이 들어갔다. 광대가 유난히도 높은 모집색 여인의 뒤를 묻어 며칠이고 기차 위에서 먹고 지냈던 처녀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챙겨들고 기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리며 얼추 바라보니 춘자와 비슷한 행색의 처녀가 한둘도 아니고 20여 명은 잘 되었다. 묘로에 시달려온 처녀들은 조금 지저분하거나 유약해 보였다. 처음 타보는 기차에서 헛개비처럼 흔들리며 달려온 춘자도 무릎이 접질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지친 나머지 눈 밑에 드리워진 반달 모양의 푸르스름한 빛이 유난히 짙고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들큰한 환상이 그녀들 더러 피로를 잊게 하고 있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견 리림영 최용희 제작의 최림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송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 라는 뜻도 있는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조락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 축하선을 보냈습니다.
1: 조락 사회과학기 습금평 문화사상 학습 관철 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광섬유 케이블 등 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1: 보도의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수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조락 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수기는 18차 당대회일에 조락 사회과학 전선은 당정의 결체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 이론, 방법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이론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중국 초락 사회과학 자조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고 초락 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과 러시아 부친 대통령이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 각기 축하사안을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국 러시아 설링 우호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며 쌍방이 공동 노력하에 제분야 쌍무협력이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양국 각계가 번기 박람회를 계기로 중로 린국 우세와 상호 우세를 보완하고 실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며 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중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부친 대통령은 축하 사안에서 양국 간 규모가 가장 큰 존시 활동으로 발전한 러시아 중국 박람회는 쌍방이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양자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본기 박람회는 광범위한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적극적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호혜 협력의 새로운

0: 소망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는 상무부, 흥룡강성인민정부,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공업무역부가 공동 개최했으며 17일 흥룡강성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설악사회과학계 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조담회가 1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담회 참석자들은 18차 당대회일에 철학사회과학전선은 철학사회과학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일련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 특색 철학사회과학을 다그치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국가의 사업대국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철학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치 구축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이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제하고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철학, 사회과학기금의 인솔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0: 올 1, 4분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 구도가 혁신과 품질 격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 케이블과 광모듈 제품의 수출량이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은 튼튼한 기술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갈증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연간 투자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기업은 현재 해외 배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C밴드 광심 광소매를 생산하는 왕동이 소속 기업은 관련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빛을 공기 속에서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광심 광소매는 초고속 대용량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전경리 진옥에 따르면 초조 지연, 초조 손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광심 광소매는 리상적인 광전송 담체입니다. 한편 광신호 전환을 담당하는 광모듈 수출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모듈은 연산력센터에서 광전 변환과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해외 수출하는 광모듈은 1.6T 모델을 위주로 하며 2GB 크기의 고화질 영화 95부를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광모듈 수출은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무안의 한 광모듈 업체 직원 석촌은 작업장의 설비가 400대 내지 5.
1: 과학기술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행사 현장에서 뇌 컴퓨터 연결망 스마트 휠체어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용자가 이지를 집중하면 머리에 착용한 뇌파 수집 장비가 뇌 신호를 포착하여 휠체어의 전진, 후진, 회전, 시동과 정지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남성보 1호 그룹의 이화는 장애인들의 실제 재활, 생활, 취업 수요에 중심을 두고 전과정 서비스를 거점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가 실험실에서는 쓸만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스마트 재활 기술이 장애인들의 수요에 진정으로 부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생산, 연구개발, 판매, 구성, 임대 등 관련 시장 주체는 약 24만 곳에 달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제품은 만 종을 넘어섰고 산업 규모는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정부 사회사무 장애인 복지처 초가릉처장은 인공지능, 뇌컴퓨터 연결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통합 적용되는 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외골격 로봇, 생체 모방 이족 등 고도기술, 고도지능 제품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와 가정, 양로기구, 장애인 봉사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0: 현재 우리나라 중동부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8일 오전 6시 계속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화남 중서부 연안과 소남 지역 동남부, 강남 서북부, 강한 대부분 지역, 장강 회하 서부와 북부, 황하 회하 남부와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광서 남부 해안, 광동 서남부 해안, 하남 남부, 호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신속히 비상 기재를 가동해 도시와 농촌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들의 통행 안전을 전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16일 저녁부터 올 들어 처음 뚜렷한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17일 저녁 7시까지 전역 평균 강우량이 37.4mm에 달했고, 최대 강우량은 대흥구 경현 가원 주택 단지에서 나타났는데, 강우량이 81.3mm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시 환경보건부문은 주요 도로와 저지대 중점 구간에서 도로 물빼기, 준설,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시 도로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는 강우 날씨가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 수석예보원 조인은 이번 강우가 큰 비에서 폭우 수준에 달했지만 그 진척은 비교적 느리다고 분석했습니다. 수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허북성은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안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강우 날씨에 대비해 무한 지하철은 응급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시민 승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무한 지하철 2호선 양가만역 역장왕영은 강우 기간 주요 통행 구역에 방수 매트를 깔고 편의 통행로를 설치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서송 응급 부문에 따르면 이번 홍수재해로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강서, 감주, 16개 현과시

0: 구에서 피엘리브 민중이 근3만 명, 농작물 피해 면적이 2,6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만한 조소지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하천 수위는 경계선 수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에 강서성 강주 상류현에 연속 큰 비가 내려 심각한 내수 침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상류현은 구조팀을 출동해 고립된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5월 16일 상류현 동문촌에서 소방구조대 정홍희 대장과 팀원들이 침수 구역을 따라 집집마다 꼼꼼히 돌아보고 로인 2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비상관리 부문에 따르면 귀주성 홍수가뭄대처지휘부의 수요에 따라 국가홍수가뭄방지방공실은 17일 국가량식 물자비축국과 함께 포대, 방수천, 도목섬유포, 대수설비 등 중앙홍수방지 물자 3,000여 건을 조달해 귀주성의 홍수방지 구호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광서 지지망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18일 0시 21분 광서 주앙족 자치구 류주시 류남구에서 진원 깊이가 8km인 리터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류주시 지진재해구조지휘부가 18일 새벽 발표한 상황 보고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까지 가옥 13채가 붕괴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이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생명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연락이 도절된 인원이 3명, 대피한 군중은 7천여 명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통신, 전력, 물 공급, 그리고 도로 교통은 이미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국가지진재해구조지휘방공실과 비상관리부문은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하고 현장에 실무팀을 파견해 지진재해 복구와 구조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소방구조 차량 51대와 구조인력 315명을 동원해 지진 발생 중점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농업 대성인 산동성의 식량 총 생산량은 오늘 연속 1,100억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동성은 농업기상재해 위험소감 서비스 시범계약을 추진하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정보가 농촌 7선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1km를 실현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논밭에 입혀진 기상방호복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산동성 자박시의 월동밀은 한창 알이 여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자박시 환대현 전장진 전소촌의 대재배농 문 씨의 휴대전화에는 기상청이 보낸 향후 며칠 사이 고열풍 위험 예보와 대응 지침이 막 도착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동압 병해충 방제 적합도는 10일과 11일은 적합, 16일은 부적합입니다. 농업기상재해 위험조감 서비스 시범은 밭농사를 지는 농민들에게 매우 정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재배농 문시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위험조감 서비스를 적용해 관리한 조밀 논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리한 논밭보다 무당 수확량이 100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산동성 자박시 기상대 보국장이자 수속 공정사인 환해군은 위험저감 서비스 시범계약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위험경보수단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해군 보국장은 표적식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자기적응 모델과 농업기상재해 위험지능경보 모델을 바탕으로 필지 단위의 위험자동판별과 제품의 신속한 배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10m 해상도의 원격 탐사 기술과 중국 기상국의 고가치 기상 데이터 제품에 의거해 강수량, 기온, 풍속, 습도 등 기상 요소를 담은 1km 곱하기 1km 격자의 시간별 데이터 제품을 생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 이후 구축된 농업기상재해 위험조감 서비스 플랫폼은 예보와 경보, 플러스 합동회의, 플러스 농사지도, 플러스 효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경보 플러스 기술지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경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박시 환대현에서는 지역 농협은행이 기상, 농업 등 부문과 연계하여 기상정보를 유효형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후대출상품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농업주체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혔습니다. 이민은행도 농업지원 재대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지방금융기구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상재해 위험조감 관련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자박시 지행 화폐신용정책관리과 장총 부과장은 올 들어 기상협동금융을 중심으로 인민은행은 법인 금융기구에 중앙은행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대 농상은행에 농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억 9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2026년 4월
1: 화소자도 병금과 정본대극 백토기도 선보였습니다. 하남에서 온 관객 방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전반 공연이 매우 다채로웠다고 비웠습니다. 올해 무극 공연은 특색이 짙은 전통적 쌍무대 형식을 택했습니다. 한 장소에 두 개의 무대를 함께 세우고 두 개 극단이 전방위적으로 예술 기본 공구와 무대 표현력 그리고 극목 수준을 겨루도록 했습니다. 포강현 호경극무단 장숙편 단장에 따르면 매일 무대 나서는 극단이 다르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형식은 무국의 발전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 무국단에 있어서 동시 공연 형식은 자신의 실력을 승격시키는 한 차례 기회입니다. 민영 극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금화국유 원단은 올해도 무극 동시 공연에서 전면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절강 무극예술연구원 당 총지부 엄립신 부석이는 민영 원단에 대해서 세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바로 자수 돕고 관건적 시기에 도우며 전면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경험이 많은 영국 배우나 직원, 감독을 민간 원단에 파견해 극목 창작, 리허설, 인재 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민영 극단이 내공을 쌓고 공연과 연습을 많이 진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김화 씨는 지원 정책을 발표해 연간 공연 횟수가 표준에 도달하고 기층 일선에서 활약하는 원단에 대해서 특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김화 씨 문화 라디오 방송 관광국 예술처 풍요산 차장은 민간 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200회 이상이면 보조금 4만 원, 300회 이상이면 6만 원, 400회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이들의 장비를 승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화 씨 5개 민영 무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300회 이상에 달합니다. 절강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희곡 극종인 무극은 현재 금화 씨를 벗어나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무극단은 영내에서 선보인 현상급 작품 삼타 백골정은 모두가 익숙한 서유기 이야기를 변검이나 무인기 등 현대 무대 기술과 결합시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리심 부석이는 고전 내용을 혁신하는 외에도 최근 연간 무극은 또 적극적 탐색을 통해 많은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근본을 지키는 한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 희극은 개편이나 다양한 과학기술 수단, 표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0: 여러 매체가 17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한 이스라엘 고위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동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시사 해설.

오늘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합행창 심화의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럽 내 통합행창 가심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5.14% 선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 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수 있다는 불안

0: 반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대카은행 소속 경제학자 올리히 가터는 현재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키 심슨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9%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은 2.9%로 올라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3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중 석유 제품 가격은 무려 37.3%나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점차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빌립 레인은 최근 석유 가격 상승이 임금이나 더 넓은 범위의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한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독일 일간지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스 아이젠슈미트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는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팽창을 잡기 위해 앞으로 몇 년이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힘든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 팽창 심화의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북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2: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6차
2: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표준, 지속가능,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상호 연결 및 소통의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제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넓히며 위험 방지 통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협력 수준, 투입 수익성, 공급의 질, 발전의 회복 탄력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당주황의 강력한 영도 아래 우리는 질 높은 발전의 추진,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연결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규칙, 표준의 연결을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고 관련 국가인민들과의 연결을 중요한 토대로 삼아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실제적이면서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선도 역할과 총매 역할을 발휘시키고 보다 많은 협력 연결 기제를 모색 구축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리념적 동질감을 실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심화해야 합니다. 육지, 해양, 항공, 인터넷 사위일체의 상호 연결 및 소통에 대한 배치를 보완하고 전통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심화하고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추진하며 규칙, 표준 등의 연결 수준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무역의 원활화를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량질의 상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권장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상생적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3자 시장 또는 다자 시장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적 생산 능력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금 융통을 심화하여 다자 개발 기구, 선진국의 금융기구들이 자금 융통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며 자원화된 투자 및 융자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심화하여 다원적이고 연동적인 인문 교류의 대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4: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습근평 조사계 조정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이견을 나누고 일련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본기 회담은 리정표적 이의를 갖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중미 협력에 더 큰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정상 외교의 전략적 인도 하에 중미 당국은 신시대의

대국들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과 양국 관계가 정확한 항도를 따라 평온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안정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깊이 사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이 중미 관계를 큰 배라고 형용한 후 미국 글로벌 전략정보 잡지 백악관 주재 전임 기자 윌리엄 존슨은 세계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은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중 관계는 한 척의 큰 배와 같으며 큰 배의 평온한 전진은 양국 정상이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하는 것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존슨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좋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노동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결정적 역할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3년 내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논술은 전략적 견지와 역사적 차원에서 중국이 양국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와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원광대학 한중관계연구원 류지원 원장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이라는 중미 관계 발전의 근본적 준칙이 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위치 확정이 된 중국은 시종 실무적이고 리성적 원칙으로 중미 관계 발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하에 중미 관계가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고 양국과 세계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케냐 아프리카 정책연구소 중앙아프리카센터 집행주임인 데니스 무네네는 사회제도가 반이하고 발전 단계가 다른 중국과 미국에서 이견 상의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의 원칙과 최저선을 명확히 밝히고 중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미 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도록 추진하는 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손잡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미 양국에서 공동 리기 이견 상의보다 크며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서 기회입니다. 양측은 상대가 아닌 파트너가 돼 서로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양국 간 호혜 상생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미국 각계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 미하엘 미바흐는 기업계가 보기에 양국 간 지속적 소통과 실무협력은 상호 신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공동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시종 긍정적으로 대하는 미국 기업계는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선두기업 30여 개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위원회 위원장 리비 샤프는 미중 관계에서 양국 정상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당국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언론은 샤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서해안의 중요한 해운 허브인 오클랜드시 시장을 역임한 샤프는 상무무역 유대와 원활한 공급망의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샤프는 미국과 중국이 지방과 기업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하고 서로 탐조하며 인적 왕래와 화물 유통을 강화해 공동 번영과 발전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한 중미협력은 양국의 민심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국 기업 중 리운을 창출한 기업이 52%, 그 비중이 전년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 가동한 새 라운드 중미 잠재곰 보호협력과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한 양국 국민의 잠재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미국 청소년들은 5년 내에 5만 명을 요청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창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에 다가서고 중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제 여론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적극적 메시지이며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가 끊임없이 방출한 협력 공감대는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 발전은 상무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브라운 대학 국제문제학자 릴 골드스타인은 당면 지역과 글로벌 정세 하에서 미중 양국은 결코 적수가 아니며 양국은 많은 공동리익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상무협력이 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프리먼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요구에 답하는 면에서 미중 양국은 자신의 우세에 착안해 실무협력을 전개하고 선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더 적극적 자세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협력한다면 깊이고 광범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과 진흥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역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스파냐 중국 강당 기금의 집행주석 마르타 몬톨로는 당면 세계에서 국제 질서와 안정을 소호할 능력이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결을 유지하면 진보하고 함께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미국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전 고문인 톰 왓킨스는 미국 유명 기업가 헨리 포드의 명언을 인용해 본기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과 중미 상무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왓킨스는 본기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충분히 실현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대 답안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당면 시급히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다지는 데도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 시대는 인류 사상 최초로 오직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와 혁신, 협력과 공존을 통해야만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중정상회담에 관한 글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추적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위와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3시간 반 동안 달리면 피치레무시 해안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등 성인에서 크레인이 한 척 철근을 공사장 쪽으로 들여올리고 여러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차에 맞춰 타설 작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질서가 있게 움직이는 현상에서 중국 건설사들이 현지 동료들과 함께 현대화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비칠레무 병원은 부지 면적이 1.2천평방미터에 달하고 160km 상가한 렌고 병원과 함께 칠레 오이킨스 지역의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비칠레무 병원은 중국 철도 국제 그룹이 융자와 건설을 책임졌습니다. 해마다 자국과 세계의 많은 서핑 애호가들이 서핑 도시라고 불리는 비칠레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핑 산업의 성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현지에 제한된 의료 조건입니다.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 경비 장금도는 공공의료자원이 비교적 긴장하다 보니 급진이 필요한 적지 않은 민중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병원에 가거나 전문적으로 수도 및 주변 대도시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선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주변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진적 의료시설 건설 경험과 기술을 도입한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모두 현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스마트 의료면에서 전자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의 상호연결을 실현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크게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원격 의료, 영상 전송 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터페이스도 갖출 것입니다. 녹색 건축면에서 이 두 병원은 설계를 할 때부터 지속 가능 리념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방향을 최적화함으로써 인공 조명에 대한 이전도를 줄이고 보호 구조의 보온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소모의 부하를 낮춥니다. 고효율 전기기계 시스템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칠레무는 6월 초에 우기에 진입합니다. 우기의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근로자들은 핵심 공정인 옹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병원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칠레 건설팀은 호흡을 맞추는 우위 상호 보안의 협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중국팀은 프로젝트의 총체적 관리와 시공 조직, 진도 관리, 자원 조달, 기술 방안 최적화 등을 책임지고 칠레팀은 규범화 관리, 시공, 정부와 지역사회 소통 등 사무를 담당합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팀의 집행력과 칠레팀의 현지 경험을 결부시켜 복잡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 프로젝트 안전 책임자 알프레드 차르는 병원을 건설하는 과정에 나타난 자연재해가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지진이 다발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연해 도시인 비칠레무는 해일의 충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시공질과 안전설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차르는 현지의 민심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현지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칠레무 병원의 본체 구조 시공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렌고 병원 관련 구역의 고고학 사업이 이미 끝났고 칠레 국가고속위원회의 평가 인정을 받으면 시공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이 준공되면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주변 주민 30만 명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전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여객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길 중심 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길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리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제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은 역경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판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기업 자체의 발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저 BD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I Can Love You Like Tha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D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망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월요 남자 구만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망우씨와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이제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2: 네.
0: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망우씨가
2: 네.
0: 기타를 들지 않고
2: 네.
0: 빈손으로 오셨어요.
2: 빈손은 아니고 양손에 하나씩 반주를 들고 왔습니다.
0: 아,
2: 오른손에
0: 그래요.
2: 하나, 왼손에 하나.
0: 아, 그래요. 반주를 갖고 오셨는데, 네. 반주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라이브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오늘은 특별히 두곡다 연변 음악이죠. 연변
0: 아.
2: 음악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제 자작곡이고, 네, 이두곡다 방송에서 불러봤던 곡인데, 또
0: 네.
2: 한 곡은 저기 훈련강에 계시는 조성조 작곡가가 써주신 곡인데, 제가 편곡을 한
0: 네.
2: 네, 이두 곡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뭐, 두곡다 이제 불러보신 곡이지만, 저희
2: 그렇죠.
0: 방송에서 이제
2: 네.
0: 불러주신 곡이지만, 네. 또 간만에 듣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중 이한 곡은 뭐,
2: 네. 네.
0: 해마다,
2: 아,
0: 네.
2: 그렇죠. 이
0: 꼭꼭 듣게 되는 곡인 것
2: 봄이나
0: 같습니다.
2: 여름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0: 아.
2: 올해도 아, 오늘은 이 곡이다
0: 아,
2: 생각하고
0: 그래요.
2: 들고 왔습니다. 네.
0: 그리고 망우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이 노래를
2: 아, 네,
0: 굉장히
2: 그렇죠.
0: 좋아해
2: 네.
0: 주시잖아요.
2: 뭔가 제가 본격적으로 류싱 유예라고 하는 네, 그런 장르의 곡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이 노래였던 것
0: 아,
2: 같습니다. 네.
0: 뭔가 이제 가요 정서에 맞는
2: 맞습니다. 네.
0: 네, 그런 곡이고
2: 뭔가
0: 언제 쓴 곡인지
2: 정확하게
0: 네.
2: 기억나면 대학교
0: 아, 대학교 때.
2: 2학년 때였습니다. 네. 저
0: 아.
2: 방송국의 감독님께서 연락이
0: 네.
2: 오셔가지고 뭔가 젊은이들이 부르는 사랑 노래 같은 걸
0: 와, 아마 이쯤 되면
2: 네.
0: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아, 이런
0: 아,
2: 노래가 있구나라는 걸.
0: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의 첫 곡, 그럼 이제
2: 네.
0: 함께 들어보도록
2: 네, 일단
0: 하겠습니다.
2: 노래를 하고 제목과 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오늘의 첫곡 함께 들어볼게요.
2: 네. 네.

0: 네, 오늘의 첫 곡, 네, 듣고
1: 네.
0: 왔습니다. 망우씨의 또 자작곡 중에
1: 네.
0: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많은
1: 네.
0: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꽃송이가,
1: 네.
0: 네,
1: 방송,
0: 듣고 왔습니다.
1: 참 여러 방송에서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0: 진짜 자작곡 중에서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지
1: 네. 네.
0: 않으셨나요?
1: 이 노래하고 봄날에를 제일 많이 불렀던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봄날에랑,
1: 뭔가 방송, 섭외가 왔는데
0: 네.
1: 무슨 곡을 하기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이 노래를 항상 했었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이 노래, 그리고, 봄날에. 뭔가 두곡 다, 봄에 좀 어울리는,
1: 그쵸?
0: 그런 또 분위기의 노래고요.
1: 아,
0: 또.
1: 지금 댓글로 이게 봄날에 듣고 싶다 나왔습니다. 봄날에는 제가 그러면 뭐 다음 주쯤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반주를 가지고 한번
0: 네.
1: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이 곡이 이제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는 뭐 대학교 2학년이면 이제는 9년이 지났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는 지.
0: 네.
1: 아이고.
0: 뭔가,
1: 9년이.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0: 네.
1: 약간 충격이네요. 처음이 이 곡이어서 9살이 되는. 와.
0: 전혀
1: 네,
0: 생각하지 못하고,
1: 생각지도
0: 네,
1: 못했구나.
0: 불렀었군요.
1: 이야, 이럴 수가.
0: 9년이 되는, 네, 노래고요. 그래요. 뭔가 제가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질문 드린 거거든요. 뭔가 편곡을 다시 또 요즘 버전으로 해서 뭔가
1: 그렇죠.
0: 음원으로, 네, 또 올려도,
1: 만들어야죠.
0: 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또 편곡이 참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AI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소절마다 이렇게 얘한테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내 곡이 이런 곡인데,
0: 네.
1: 요몇 소절에서 어떤 코드로, 기타가 어떤 느낌의 기타로, 어떤 솔로로 해달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하면 얘가 잘 하거든요. 근데 AI가 아무리 발전됐다 해도,
0: 네.
1: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AI한테 훅 맡겨버리면 이상. 내가
0: 그렇죠.
1: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느낌을 얘
0: 네.
1: 생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참, 뭔가 뭐나 그냥 툭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음악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0: 그렇죠.
1: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0: 네. 자세하게 뭔가 세부적으로
1: 그렇죠.
0: 얘기를 해야지만 그대로 실행을 할수 있지
1: 제
0: 않습니까?
1: 머릿속에는 생각을

0: 내가 완벽하게
1: 맞아요.
0: 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 어.
0: 어찌됐건 아무리 좀 약간 버티게 했는지는
1: 네.
0: 모르겠지만
1: 그래도
0: 네
1: 음악 작업하기에는 네,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0: 저처럼 음악을 공부하거나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1: 아, 그렇죠. 뭐 음악
0: 내가 혼자서 막 기타를 치면서 녹음하고 하는 이런
1: 맞아요.
0: 시간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1: 네,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걸
0: 그렇죠.
1: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어찌됐건 AI 시대가 온다 해도
1: 네.
0: 내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걔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뭐 예전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0: 그렇죠.
1: 편곡을 했지
0: 이제
1: 않습니까?
0: 듣는 저 드럼 둑단 저 소리가 제가 일일이 건반으로 다 집어서
1: 아,
0: 채워서
1: 찍어서.
0: 넣은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그런 감성이 더 있기도 하고.
1: 아, 그래요. 자, 첫 곡으로, 네, 또, 꽃송이가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0: 대로 하기 잘했던 편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이 곡은 망욱 씨가 또 편곡을 하셨지만 직접
0: 저는
1: 부르신?
0: 주로 화음하고 기타를 치는 역할을 옆에서 했고요.
1: 아.
0: 메인 보컬은 정현님께서 했는데,
1: 네.
0: 후렴에 가서는 사실 저는 화음만
1: 아.
0: 했었는데, 오늘에는 그냥 주음을 다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여러분 이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0: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오랜만에 부르니까 살짝 긴장하네요. 반주를 하려니까.
1: 그래요.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잘 들어봤습니다.
1: 원래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남자 두 명이서 애드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지금 그냥 허망해 뭔가를 하기가 좀 어색해서 안 불렀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은
0: 혼자 화음
1: 네. 아
0: 넣기가,
1: 기회 되면 이게 장호 가수님 함께 모셔가지고 한번
0: 네.
1: 둘이
0: 아, 이 노래를요?
1: 마이크를 들고
0: 오.
1: 방송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부르면 재밌을 것
0: 아,
1: 같습니다.
0: 이 노래는 이제 부르신 지

0: 꽃송이가 그래도 꽃송이가 그 노래보다는
1: 네, 많이 젊죠.
0: 많이 이제 최근에 부른 노래죠.
1: 네, 그래서 뭔가 노래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고향 산천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가는데 뭔가 좀 서글픈 느낌으로 좀 많이 편곡이 된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작곡가분은 만드실 때 도대체 어떤 분위기로 내 생각인데 아마 또 연변의 음악 스타일이다 보니까 쿵짝쿵짝 하는 느낌으로 네, 하는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제가 스윙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둥다둥쎄 이런 반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악 사이에 기타가 따다다다다 하는 거 기타 소리는 제가 따따따따다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뭔가 이런 다른 느낌의 편곡에 입히니까 오히려 더 유행 음악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작곡은 우리 옷으로 말하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예, 이 사람의 뭐눈 크게 만들겠는가, 예, 눈 작은 사람인가, 키가 160인 사람인가, 170인 사람인가를 정해놓는 게 작곡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노란색 옷을 입히겠는가, 검은색 옷을 입히겠는가, 하얀색 옷을 입히겠는가 하는 거는 편곡하는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작곡하고 편곡이 뭐에 다릅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똑같은 마네킹에다가 다른 디자이너가 와서 옷을 입으면 다 다른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편곡이다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 설명이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자, 마홍 씨와 또 함께한 사이에 또 저희 성공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마홍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기의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5월에 드러대지는 생명계빛, 푸른 빛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 잎들이 다투어 돋아나고 강물도 신나게 푸른 물결을 이루어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연길, 우리 연변, 그리고 우리 조국은 푸른 봄빛을 가득 안고 번영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 넘쳐나는 푸른빛처럼 언제나 푸른 청춘으로 장장 50년을 하루와 같이 고향을 노래하고 조국을 노래하고 빛나는 생활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멋진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시인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로 문학창작 50년을 맞이한 석화 시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당 그대와 함께라는 타이틀로 수십 회에 달하는 기념 프로를 제작하였죠.
0: 네, 그렇죠.
1: 예,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0: 네, 그뿐만 아니죠. 또 그보다 먼저 2017년도죠.
1: 예.
0: 석화의 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우리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그때 정말 많은 청취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요. 예. 선생님의 문학 창작 그 5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50년을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0: 네,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이면 예. 1976년도죠.
1: 예.
0: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뭐 18세, 20대도 안 되던 그런
1: 예,
0: 시절이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중학생이었겠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당시 어떻게 시를 쓰고 또 발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1: 예. 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참으로 좀 운이 좋은 친구였던가 봅니다.
0: 아, 네. 예.
1: 그 1976년도 하면 아직 그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0: 아, 네네.
1: 예, 시국이 어수선하였죠. 그리하여 학교에서도 정규 교육 같은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 저는 공부를 못할 바에는 아예 선풍금이나 한번 쳐보자고

0: 학교 문에 섰는데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때 반주미 선생님 성함이 한자 병자 춘자 한병춘 선생님이었는데요. 아, 저를 보고 자랑하셨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이 반주임께서는 온 학교의 자랑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0: 그런가 봅니다.
1: 네,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는
0: 네.
1: 중학교 때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뭐 반주임 한병춘 선생님,
0: 예.
1: 그리고 시인 김문회 선생님,
0: 예.
1: 우리 석화 선생님은 정말 복이 많고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복이 많고 운이 많다. 예, 그렇죠.
1: 네.
0: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저는 확실히 운 하나는 좀 괜찮은가 봅니다.
1: 그래요. 그런데
0: 예.
1: 뭐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0: 아니, 실력보다도
1: 네.
0: 운이죠.
1: 너무 겸손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그 시기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네,
0: 그래요.
1: 정말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아나운서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1: 네,
0: 예.
1: 저도 또 오늘날에 뭐 선생님과 함께 방송도 하고 이런 날이 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0: 아이고,
1: 하거든요.
0: 참 운타령이네. 예, 그러면 제가 운타령 좀 한번 읊어볼까요?
1: 네, 운타령 들어봅시다.
0: 예. 사실 제 제일 첫 번째 운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1: 아, 네.
0: 예.
1: 부모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0: 예,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함자가 석자, 창자, 호자, 석창호, 어머님은 최자, 인자, 숙자, 최인숙이었는데
1: 네.
0: 두 분은 모두 토계 간부입니다. 예, 즉 1945년도 이 땅에 광복이 오자 혁명에 참가하여 당을 따라 토지개혁을 진행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분 모두 동북항일군정대학 출신으로서 예, 1949년도의 건국과 1952년도의 자치주 창립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1: 네, 정말 부모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아, 제가
0: 예.
1: 오늘 처음으로 뭐 선생님에 대한 역사는 많이 알고
0: 예.
1: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 좋은 기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좀
1: 아,
0: 방송에
1: 네,
0: 실어볼까 합니다.
1: 당연하죠.
0: 예, 특히 그 어머님께서는 그 사업이 다 망하셨죠. 우리 그때 국가 간부고, 예, 그런데 자식 교육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들 키워오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공상당원이지요. 우리 형제인데 두 아들인데 모두 당을 따라 일할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연변 음악계를 리드하는 대단한
1: 어,
0: 분들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한 편집실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이런 분들을 모신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1: 네, 훌륭한 작곡가들이 뭐 주변에 뭐 퍼진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요, 저한테는.
1: 네.
0: 예, 이런 훌륭한 분들과 매일 아침, 저녁까지 한 방원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거저 되는 일이 아니지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을 거쳐서 당시 연변 음악계의 태두들이죠. 김성민 선생님, 최삼명 선생님, 안기련 선생님 등 작곡가들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정말로 뭐 대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0: 예,
1: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그때 만든 노래가 동동타령.
0: 예, 동동타령을 부르며, 동동타령을
1: 동동타령을 부르며,
0: 부르며,
1: 어, 못하는 노래 제가.
0: 잘 살아보세.
1: 네, 그리고 돌다리.
0: 예, 또 2001년 3월 배재대학교 인문대학원
1: 그럼 오늘의 연길 석화문화관과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
0: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문화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큰 운이에요.
1: 네.
0: 아,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1월 8일에 정연변작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 제가 다 알고 싶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예, 그럼 조금 또더
1: 네,
0: 얘기할까요?
1: 그래요.
0: 아, 그후시 나이 장례식으로 아리랑 문학상을 받게 되고 시 우리말 우리라는 말로 천지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후에 또 도라지 문학상, 두만강 여울소리 시인상, 연변일보 해랑강 문학상, 연행신문 악문강 문학상, 예, 두루두루 또 받게 되고, 예,
1: 네.
0: 시집으로 세월이 길어 지홍시 문학상, 시선집 연변으로 장백산 모두 모아 문학상 및 연변작가협회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시집 어떤 그 책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0: 책도 몇권 냈는데,
1: 네.
0: 예, 시집으로는 1989년 7월 연변의 밀 출판사에서 첫 시집 나의 고백을 출간하고, 1993년 12월 시집 꽃이 이미가 한국 도서출판 3과 함께해서 출간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2009년 12월 연변의 밀 출판사에서 시선집 연변이 출간되고, 2028년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석화 대표시 해설과 감상이 나왔습니다. 아, 이외에 뭐 문학평론집 시와 삶이 대화, 윤동주 대표시 해설과 감상, 그리고 번역도서로서는 손자병법,
1: 아, 네.
0: 갈채하는 소음, 예, 그리고 음악도서로는 우리 노래 100년의 깃든 이야기 등등 모두 합하면 한 10여 권 되겠죠. 예.
1: 그래요. 50년 성과도 정말 주렁주렁합니다.
0: 예.
1: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작품 창작과 문학 활동은 우리 중국 조선족 문학을 말 한마디로 크게 빛내주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 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문학 후진에 대한 양성은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연변대학 김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석화 시인은 지난 10년간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석화 문학원의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알찬 문학 강의를 펼치고 여러 학원들의 작품을 수정 보완해 여러 문학지에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개인 또는 회원 작품집을 펴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해에 7명이나 연변 작가협회 회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언제 한번 화를 내는 적 없이 잘했어, 멋있어 라는 말로 학원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는 그러한 철학을 유감 없이 실천하는 시민사회에게 훌륭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승이 있기에 리정림, 허향순, 박옥화와 같은 훌륭한 서기와 회상들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연변의 우리 문화 살리기와 정신문명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 훌륭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0: 아이고, 과찬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1: 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0: 예.
1: 이것은 선생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런가요? 예.
1: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국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예.
1: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셨고, 네, 50년이라는 선생님 문학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요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50년, 반백년 반세기의 문학의 길을 걸어오신 석화 시인, 우리 석화 선생님. 이제 또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하다 봅시다. 그냥 하다 보면 꼭 좋은 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조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오창회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관은 현성에서 거리가 멀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에 예약한 창이 세 개 달린 큰 배가 이미 강기슬게 되어 있다. 배에서 쓸 의자, 먹을

과채찬물과자통형에서학교에가는나이는보통홀수였기때문에그때내나이가7살이라는것을기억할수있다난두근거리는마음으로책을가져다드렸다아버지는넓은방가운데있는탁자앞에나와함께앉아한구절한구절배워주면서읽게하였다난조심조심한구절한구절읽어내려갔다두구절이한행으로되었는데대략20-30행이되었다아버지는나를보고습득하거라외우지못하면안보낼거다라고하셨다말을마치자아버지는일어서서방으로들어가셨다나는찬물이라도뒤집어쓴것같았으나다른방법이없었다읽어야했다읽고읽으면서기억하고외워야했다대개반고씨는패황에나으시어처음으로세상에나와세상을제어하시고처음으로혼망을여시었다이렇게시작되는책인데지금은네구절밖에기억할수없고다른것은다잊어버렸다그때억지로외웠던이30행을포함하여모두잊어버린것이다그때나는감각을읽는것이천자문이나백과성을읽는것보다는낫다는소리를들었다그거생모태황같은것을집어가려는것만같았고급급히외우는소리가떨리고있어마치늦갈깊은밤맴이우는소리같이들렸다모두기다리고있었다해도저만큼높이떠올랐다갑자기자신있다고생각되어나는책을들고아버지방에들어섰다단번에쭉꿈처럼다외웠다잘했군가거라아버지는머리를끄덕이며말씀했다모두들동시에움직였는데얼굴에웃음을한폭담고감기쓱으로걸어갔다하인은나를높이쳐들었는데마치나의성공을축하하는듯빨리빨리걸어제일앞장에섰다난오히려시무룩해졌다배가떠나자물속의풍경이며통안의과자며동관의오창회에이른다음에그북새판이며가별로즐겁게느껴지진않았다지금까지다른것은다잊혀져서조금더인상이남지않으나감각을외우던그전경만은분명어제일인듯생생하다지금도생각하면아버지가왜그때나에게그책을외우게하셨는지궁금하기짝이없다1926년5월25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운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이 발전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2018년 11월 1일.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우리는 의지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에너지를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함대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불확정성이 뚜렷이 올라가고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커져 기업의 경영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진 도상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에 앞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다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발전의 탄력성과 잠재력이 거대하며 융통의 여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3억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청진화, 농업현대화가 동반 성장하는 단계에 처해 있으며 중등 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고도화의 수요가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속에는 상당한 발전 공간이 잠재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훌륭한 발전 조건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한 산업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해 9억이 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 졸업생은 매년 800여만 명에 달해 노동력의 비교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해 경제 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 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량완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경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 2, 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주요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투자 무역 협력도 빠르게 추진돼 우리 외부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했습니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화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른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어른이 말을 걸어 물어보셔도 그저 예, 아니요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께 선뜻 다가가 묻지 못했죠.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놀고 있는데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 수학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여쭤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막상 선생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았죠. 교실 순회를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딸딸한 데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 너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딸딸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후로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딸딸하다입니다. 좀 분명하지 못하고 의심스럽거나 아리숭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확신하기 어려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딸딸하다는 또 매우 뜻밖의 일을 당했거나 사태가 복잡하여 정신이 조금 흐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신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하여 그는 딸딸해서 앉아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봄 휴가를 계획하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산속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마치고 상세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주소는 모호하고 시설 설명도 빠진 부분이 많아 자꾸 딸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의심이 들어 곧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딸딸한 점을 그냥 넘겼다면 소중한 봄 휴가를 망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히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에서 갑작스레 나온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처음 겪는 사고여서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정신이 딸딸해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딸딸하다는 우리 일상 속 불확실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확인하고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지혜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사진을 교체하는가라는 질문에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1대1로 대응하며 기능이 동일합니다. 전국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일 발급, 통일 인증, 통일 관리되며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의 사진 등 정보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교체하려면 실물사회보장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카드 제작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몸속의 독소가 가장 싫어하고 염증 수치를 꽉 잡는 해열제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며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과 결합해 몸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며 혈관 속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염증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순 전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몸이 잘 붙고 염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커피 대신 수시로 마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전신의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가동해 면역력을 탄탄하게 세우는 1등 공신입니다. 차 중의 왕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 속에 풍부한 비타민C와 태아닌 성분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신경을 안정시켜 피를 맑게 정화하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가 투명하고 장기가 깨끗해야 안색이 살아나고 병치레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녹차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같은 외부 독소까지 흡착해 배출해주는 든든한 방음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고민하셨던 분들이 녹차를 생활화하면 몸속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녹차가 더욱 특별한 해독 보양식인 이유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체지방을 분해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지칠 대로 지친 병약한 모습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고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녹차는 전신의 정화와 해독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이 천연 해독 음료를 제대로 효과 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한김 식힌 따뜻한 물에 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녹차를 내 몸에 염증을 씻어주는 생명의 음료라 생각하고 소중히 챙겨보십시오. 녹차의 진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100세까지 염증 걱정 없는 탄탄한 몸과 활기찬 모습으로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건강 파수

네, 돼지 몸의 이 부위 평소에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위일까요? 네, 돼지 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특히 샤브샤브, 바베큐, 찌개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두부처럼 섬세하고 입에 넣으면 녹는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미뢰를 정복했습니다. 네, 돼지 뇌의 삼고 함량이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먼저 고콜레스테롤입니다. 돼지 뇌, 소뇌, 양뇌 등 동물의 뇌식품은 진정한 콜레스테롤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 돼지 뇌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100g당 2571mg으로 세 가지 중 1위고, 소뇌는 100g당 2447mg, 양뇌는 100g당 2004mg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돼지 살코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100g당 81mg인데, 돼지 뇌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돼지 살코기의 31.7배에 달하고, 달걀 노른자 100g당 1510mg보다 훨씬 높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돼지 간의 100g당 180mg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다음은 고지방입니다. 일상 분류에서 돼지 뇌, 돼지 간, 돼지 신장, 돼지 폐, 돼지 대장은 모두 동물의 내장에 속하며, 이에 비해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대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내장보다는 높습니다.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폐와 돼지 간의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높은 퓨린 함량입니다. 퓨린은 통풍 및 고뇨산 혈증 환자들에게 해로운데, 이는 돼지 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 특히 뇌, 간, 신장 등은 모두 퓨린이 많은 식품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 뇌의 퓨린 함량은 100g당 175mg으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속하는 바, 고뇨산 혈증 및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공항구 공업경제가 활력 넘치고 산업 동력이 지속적으로 분출되어 고품질 발전을 향한 분발의 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49회 국제박물관의 날, 우리 시에서는 각각 다양한 주제 활동을 개최해 군중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강이 집에서 전국 장애인 돕기 날 주제

0: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1분기 공항구의 공업 경제는 활력이 넘치고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체 생산 조문은 31대인데 긴장하지만 차질 없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바 연변조 낡은 주택 승강기 설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중점 과제는 시장을 확장하고 조문을 확보하며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고 제때에 납품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구가 중점 유치한 첨단 장비 제조 대상으로서 이 기업은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년간 2천 대의 스마트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핵심은 승강기 및 승강기 통로 스마트 생산 공장,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센터, 낡은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개발 센터, 승강기 전시홀 등 4대 기능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공장 개조가 모두 완료되어 그해 계약, 그해 건설, 그해 가동을 실현해 연결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의 막걸리 생산 가공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치며 생산과 판매가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동 충전 생산 라인이 고속유한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선족 특색 식품 분야에 주력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보유한 막걸리 제품은 약 50종에 달하며 일일 최대 생산 능력은 만 병 이상입니다. 제품은 성내외에서 잘 팔리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 리사장 겸 총경리 장람박은 회사는 2기 공장 건설 계획이 있는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바 올해 말까지 모두 완공하고 내년에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더 많이 초청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전국적인 판매에서 더 좋은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과 승강기의 스마트 제조 가속화부터 선도식품의 특색 성공까지 두 기업의 활발한 발전은 공항구의 1분기 공업경제 강력 성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연초 이후 공항구는 인삼, 식품, 섬유, 의복 등 3대 주력 산업에 집중하여 생산 안정, 투자 확대, 환경 최적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주요 경제 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공항구 내 15개 규모 이상 기업은 3억 9,700만 원의 생산액을 달성하여 50.7% 성장했으며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1억 원을 달성하여 161.1% 증가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1억 4,900만 원으로 1,271.36% 급증했습니다. 연간 25개 대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항구는 지속적으로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조력 산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 신흥 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행보로 공업 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0: 5월 18일은 제49회 국제 박물관의 날입니다. 연변 박물관 연결공룡박물관, 연결시박물관에서는 각각 다양한 주제 활동을 개최해 군중이 역사의 맥락을 가까이서 접하고 문화의 매력을 느끼며 문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단청으로 그리는 호랑이와 표범, 생태로 빛나는 연변,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주제 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급, 성급 및 연변 출신 유명 작가들의 서예, 국화, 유화, 수채화 작품과 저명한 사진작가들의 호랑이, 표범 주제 사진 걸작

0: 연결 공룡 박물관은 박물관 세 개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주제에 맞춰 공룡 문화를 매개체로 삼아 고학 해설, 재미있는 체험형 상호작용, 복지 혜택 제공, 문화관 현장 학습 등 일련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문화관 현장 학습 활동에서는 지역 내 소수민족 수학생들과 연변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학생들이 공룡 화석이라는 전 세계적 대중과학 매개체를 통해 몰입형 견학, 팀워크, 재밌는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며 문명은 다르지만 지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행사의 주제를 진심으로 체험했습니다. 앙골라 학생 장하몰은 공룡 화석을 직접 볼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연학학생 김희진은 오늘 연결 공룡 박물관에서 여러 민족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함께 놀고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나 정말 신이 났다고 했습니다. 행사 기간 공룡 박물관은 여러 차례 무료 고학 해설 봉사를 제공했으며 성인 더하기 학생 온라인 할인 패키지 티켓을 동시에 출시해 공룡 대중과학 지식을 누구나 쉽고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룡으로 세상 알기 퀴즈 풀고 상품 받기 오프라인 활동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람객이 오프라인 입장권을 제시하고 퀴즈를 풀면 즉석에서 상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으로 문화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참가자 전원은 오록정 수토보국 조제전을 관람하며 오록정이 자신을 경계표로 삼고 목숨으로 산하를 지킨 영웅적 행적과 변경통치의 지혜를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시 문물관리소 문물보호과 과원 정진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변경지역의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고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며 대중의 문화재 보호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 천년의 변성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후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숨쉬며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1: 5월 15일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에서는 길강의집 봉사 진지에 의탁하여 시 장애자 연합회 및 여러 애심 장애인 돕기 기업과 연합하여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중화 고운 문예 공연 속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관할 구역 장애인 가장 아름다운 장애인 가정, 장애인 돕기 선봉 자원 봉사자와 애심 장애인 돕기 기업에 대해 집중 표창을 하면서 장애인 돕기 사업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표창이 끝난 후 취미 유희와 편민 애심 봉사가 전개됐습니다. 애심 기업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료 리발, 건강검진, 구강 및 이비 후 검사, 종이 문진, 업무 자문 등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진학가도 남양사회구역 담위석이 원위화는 장애인 평등 권익을 보장하고 장애인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주제 활동을 조직 전개했는데, 향후 사회 각종 자원을 연합해 장애인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장애인 방조 부축, 취업 지도 등 사업을 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0: 그늘 진달래꽃 시즌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 유학단은 우리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을 찾아 조선족 전통 음악과 무용을 주제로 한 연학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의 여러 명 무형문화재 대표성 전승인들이 각각 조선족 해금, 가야금, 퉁소, 농악장단 등 전통악기 기예를 전시하고 조선족 민요, 아백무 등 유명 무형문화재 항목을 표현했습니다. 표현 과정에서 전승인들은 각 무형문화재 항목의 기원 변화 및 조선족 문화생활에서의 지위를 결합해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전면적이고도 층차 깊게 무형문화재 매력에 대해 요약하도록 했습니다.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부주임 김명학은 이번 연합활동은 강의하면서 공연하고 배우면서 터득하는 방식으로 학원들이 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주목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연결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은 계속해 전승인 대우 우세를 발휘하고 더 많은 사회단체를 향해 다양한 형식의 무형문화재 보급과 교양 활동을 전개해 조선족 우수 전통 문화의 활발한 전승을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18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 총정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하게 높고 강수가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0: 18.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에 비해 섭씨 3.7도 좌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큰 바, 18일부터 21일까지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고 22일 기온이 떨어지겠으며 24일에 기온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에서 3mm로 평년 같은 시기에 비해 13mm 좌우 적겠습니다. 18일 낮부터 밤까지 저녁에 적은 비가 내리고 22일 밤부터 23일 낮까지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논밭 변모 관리를 강화하며 가뭄 대처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산불 위험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삼림 조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기온 기복이 크기에 적시적으로 옷을 털거나 껴입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해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경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저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경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떨어집니다
0: 네책을읽을때는바르게앉아양쪽손으로책을세워서눈과책사이의거리가 30cm 정도되게하고턱을들거나내리지않으며눈은옆으로하지않고정면으로보면서읽는것이가장좋습니다
2: 그럼여기서친구들에게어디서나쉽게할수있는운동을알려드리겠습니다줄넘기다리사이로뒤벅이등뒤로손잡기이와같은운동은쉽고간단하게할수있지만우리들의건강에아주좋은운동들입니다
0: 네그래요그럼절대로책은누워서보거나엎드려보거나빗둔자세로읽지말고길을걸을때에는꼭허리를펴고꿋꿋한자세로걸어야하는거아닐까요
1: 다섯째몸을깨끗하게합니다우리주위에는병균이와글와글합니다크기는사람보다엄청나게작지만그수는사람보다많은병균은언제나우리주위에서먹이를노리고있습니다
3: 병균들도먹어야많이살수있으니까요
2: 그래서사람의몸속으로들어오면그작은병균이때로는자기보다몇천만배나큰사람을죽음에몰아넣기도합니다
1: 물론건강한친구들이라면그런병균쯤은쉽게물리칠수있지만면역력이약한친구들이라면또다른질병도초래할수있습니다
0: 네
1: 아마어른들중에도거의없을거예요
2: 가장중요하지만소홀해지기쉬운식생활그런입맛이자신과비슷하거나조금다른세명의친구들을만나보면서자신의식생활을돌아보고더알아볼까요
3: 어린이식생활이러면위험해요
0: 네영양균형을무너뜨리는가공식품이있습니다가공식품은농산물수산물축산물같은여러원재료를먹기쉽게가공을해서만든음식입니다요리하기도편하고보관도오래할수있는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무조건나쁜건아니지만영양이균형있게여러담겨있지않거나맛이자극적인경우가많아서문제예요
2: 라면만해도그래요라면국물에는천

0: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1: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0: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 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 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 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1: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0: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덩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나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2: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0: 장군 자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조락 사회 과학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8차 당대회일에 조락 사회 과학 전선은 당정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 이론, 방법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이론, 체계화, 합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중국 초락 사회과학 자조지식 체계를 다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고 초락 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다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과 러시아 부친 대통령이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 각기 축하 사안을 보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국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며 쌍방이 공동 노력하에 재분야 쌍무 협력이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양국 각계가 번기 방담회를 계기로 중로 린국 우세와 상호 우세를 보완하고 실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며 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중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부친 대통령은 축하 사안에서 양국 간 규모가 가장 큰 존시 활동으로 발전한 러시아 중국 방담회는 쌍방이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양자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본기 방담회는 광범위한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적극적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호혁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는 상무부, 흥룡강성인민정부,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공업무역부가 공동 개최했으며 17일 흥룡강성 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0: 우락 사회 과학계 습금평 문화사상 학습 관찰 좌담회가 1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18차 당대회 이래 철학 사회 과학 전선은 철학 사회 과학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일련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 특색 철학 사회 과학을 다그치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국가의 사업 대국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금평 문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철학 사회 과학의 자조적 지식 체계를 다그치 구축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 이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제하고 인재대 호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철학 사회과학기금의 인솔 역할을 더잘 발휘하고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1: 올 1, 4분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 구도가 혁신과 품질 격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 케이블과 광모듈 제품의 수출량이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은 튼튼한 기술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갈증 개척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남통의 한 광섬유 생산 기업에서 해외 판매를 책임진 왕동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지역과 국가가 연산력 센터를 대규모 건설하면서 데이터 전송 면에서 고속, 안정, 저손실 등 특점을 갖춘 특수 광섬유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해외 신규 연산력 센터의 연간 투자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기업은 현재 해외 배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C밴드 광심 광섬유를 생산하는 왕동이 소속 기업은 관련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빛을 공기 속에서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광심 광섬유는 초고속 대용량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정경리 진옥에 따르면 초조 지연, 초조 손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광심 광섬유는 리상적인 광 전송 담체입니다. 한편 광실어 전환을 담당하는 광모듈 수출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모듈은 연산력 센터에서 광전 변환과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해외 수출하는 광모듈은 1.6T 모델을 위주로 하며 EGB 크기의 고화질 영화 95부를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광모듈 수출은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무안의 한 광모듈 업체 직원 석촌은 작업장의 설비가 400대 내지 500대 정도에 달하며 현재 100G부터 1.6T까지 주문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연산력 센터의 집중 건설과 대역폭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광통신이 무대 저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모듈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70% 이상, 광섬유 분야에서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한편 광심 광섬유, 고속 광모듈, 심지어 슈퍼, 커넥티드 모듈 등 최전방의 발전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규모가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 직접 발전 구도가 점차 형성됨에 따라 과학기술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행사 현장에서

0: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뇌 컴퓨터 연결망을 더하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청도에 위치한 전국 최초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생산, 연구개발, 판매, 구성, 임대 등 관련 시장 주체는 약 24만 곳에 달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제품은 만 종을 넘어섰고 산업 규모는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정부 사회사무 장애인 복지처 초가릉 차장은 인공지능, 뇌컴퓨터 연결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통합 적용되는 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외골격 로봇, 생체 모방 이족 등 고도기술, 고도지능 제품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와 가정, 양로기구, 장애인봉사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중동부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항기상단은 18일 오전 6시 계속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화남 중서부 연안과 소남 지역 동남부, 강남 서북부, 강한 대부분 지역, 장강 회하 서부와 북부, 황하 회하 남부와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광서 남부 해안, 광동 서남부 해안, 하남 남부, 호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신속히 비상 기재를 가동해 도시와 농촌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들의 통행 안전을 전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16일 저녁부터 올 들어 처음 뚜렷한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17일 저녁 7시까지 저녁 평균 강우량이 37.4mm에 달했고, 최대 강우량은 대흥구 경현 가원 주택 단지에서 나타났는데 강우량이 81.3mm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시 환경보건부문은 주요 도로와 저지대 중점 구간에서 도로 물빼기, 준설,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시 도로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는 강우 날씨가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 수석예보원 조인은 이번 강우가 큰 비에서 폭우 수준에 달했지만 허북성 기상대는 17일 폭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허북성은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안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강우 날씨에 대비해 무한 지하철은 응급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시민 승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무한 지하철 2호선 양가만역 역장왕영은 강우 기간 주요 통행 구역에 방수 매트를 깔고 편의 통행로를 설치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서송 응급 부문에 따르면 이번 홍수대로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강서 감주 16개 현과 시구에서 피해를 입은 민중이 근 3만 명, 농작물 피해 면적이 2,6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만한 조수지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하천 수위는 경계선 수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에 강서송 강주 상류현에 연속 큰 비가 내려 심각한 내수 침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상류현은 구조팀을 출동해 고립된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5월 16일 상류현 동문촌에서 소방구조대 정홍희 대장과 팀원들이 침수 구역을 따라 집집마다 꼼꼼히 돌아보고 로인 도면을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비상관리 부문에 따르면 귀두성 홍수 가뭄 대처 지휘부의 수요에 따라 국가 홍수 가뭄 방지 办公실은 17일 국가 량식 물자 비축국과 함께 포대, 방수천, 토목 섬유포, 배수 설비 등 중앙 홍수 방지 물자 3,000여 건을 조달해 귀두성의 홍수 방지 구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0: 광서 지진망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18일 0시 21분 광서 광족 자치구 류주시 류남구에서 지능 깊이가 8km인 리히터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류주시 지진재해구조 지휘부가 18일 새벽 발표한 상황 보고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까지 가옥 13채가 붕괴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이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생명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連락이 두절된 인원이 3명, 대피한 군중은 7천여 명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통신, 전력, 물 공급, 그리고 도로 교통은 이미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국가지진재해구조 지휘판공실과 비상관리부문은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하고 현장에 실무팀을 파견해 지진재해

0: 복구와 구조 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소방 구조 차량 51대와 구조 인력 315명을 동원해 지진 발생 중점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농업 대성인 산동성의 식량청 생산량은 5년 연속 1,100억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동성은 농업 기상재해 위험 조감 서비스 시범 계약을 추진하여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정보가 농촌 7선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1km를 실현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 오늘은 논밭에 입혀진 기상 방호복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산동성 자박시 월동밀은 한창 알이 여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자박시 환대현 전장진 전소촌의 대재배농 문 씨의 휴대전화에는 기상청이 보낸 향후 며칠 사이 곤열풍 위험 예보와 대응 지침이 막 도착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동압 병해충 방제 적합 도는 10일과 11일은 적합, 16일은 부적합입니다. 농업 기상재해 위험 조감 서비스 시범은 밭농사를 지는 농민들에게 매우 정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재배농 문서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위험 조감 서비스를 적용해 관리한 조밀 논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리한 논밭보다 우당 수확량이 100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산동성 자박시 기상대 보국장이자 수속 공종사인 환해군은 위험 조감 서비스 시범 계약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위험 경보 수단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표적식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자기적응 모델과 농업 기상재해 위험 지능 경보 모델을 바탕으로 필지 단위의 위험 자동 판별과 제품의 신속한 배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10m 해상도의 원격 탐사 기술과 중국 기상국의 고가치 기상 데이터 제품에 의거해 강수량, 기온, 풍속, 습도 등 기상 요소를 담은 1km 곱하기 1km 격자의 시간별 데이터 제품을 생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 이후 구축된 농업 기상재해 위험 조감 서비스 플랫폼은 예보와 경보, 플러스 합동 회의, 플러스 농사 지도, 플러스 효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 경보 플러스 기술 지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 경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박시 환대현에서는 지역 농협은행이 기상, 농업 등 부문 관련계하여 기상 정보를 유효형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후 대출 상품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농업 주체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혔습니다. 이민은행도 농업지원 재대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지방금융기구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상재해 위험 조감 관련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이민은행 자박시 지행 화폐신용정책관리과 장총 부과장은 올드로 기상협동금융을 중심으로 이민은행은 법인 금융기구에 중앙은행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대농상은행에 농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억 9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시 전체 재대출과 재할인 잔액은 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1% 증가했습니다.
0: 희극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300여종의 특색 지방극이 전국 각지에 논리 분포되었습니다. 최근에 절강금화의 지방극종인 무극은 동시 공인 형식을 통해 승부를 내고 다원 융합으로 발전을 촉진하면서 인지도를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2026 무극 동시 공연 결승전이 절강금화의 중국 무극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포강현 호경 무극단은 고전 접자극 고문을 선보였고 무극 특기인 화소자도 변검과 정본대극 백토기도 선보였습니다. 하남에서 온 관객 방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전반 공연이 매우 다채로웠다고 비웠습니다. 올해 무극 공연은 특색이 짙은 전통적 쌍무대 형식을 택했습니다. 한 장소에 두개 무대를 함께 세우고 두개 극단이 전방위적으로 예술 기본 공구와 무대 표현력 그리고 극목 수준을 겨루도록 했습니다. 포강현 호경 극무단 장숙편 단상에 따르면 매 무대 나서는 극단이 다르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형식은 무국의 발전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무국단에 서서 동

0: 시 공연 형식은 자신의 실력을 승격시키는 한 차례 기회입니다. 민영 극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금화국유 원단은 올해도 무극 동시 공연에서 전면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절강무극예술연구원 당총지부 엄립신 부석이는 민영 원단에 대해서 세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바로 자수 돕고 관건적 시계 도우며 전면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경험이 많은 영국 배우나 직원, 감독을 민간 원단에 파견해 극목 창작, 리허설, 인재 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민영 극단이 내공을 쌓고 공연과 연습을 많이 진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김화 씨는 지원 정책을 발표해 년간 공연 횟수가 표준에 도달하고 기층 일선에서 활약하는 원단에 대해서 특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김화 씨 문화 라디오 방송 관광국 예술처 풍교선 차장은 민간 극단의 년간 공연 횟수가 200회 이상이면 보조금 4만 원, 300회 이상이면 6만 원, 400회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이들의 장비를 승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화 시 5개 민영 무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300회 이상에 달합니다. 절강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희곡 극종인 무극은 현재 금화 시를 벗어나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무극단은 영내에서 선보인 현상급 작품 삼타 백골정은 모두가 익숙한 서유기 이야기를 변검이나 무인기 등 현대 무대 기술과 결합시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리심 부석이는 고전형을 혁신한 후에도 최근 연간 무극은 또 적극적 탐색을 통해 많은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근본을 지키는 한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 희극은 개편이나 다양한 과학기술 수단, 표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1: 여러 매체가 17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한 이스라엘 고위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동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국가안보팀 주요 성원들과 회동을 갖고 이란에 대한 무력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란 무장부대 고위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재차 군사적 위협이나 행동을 가하면 영내 미군의 군사 자산과 부대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팽창 심화에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럽 내 통화팽창 가심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5.14% 선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12%대로 올라 2011년 5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3.9%까지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국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해당 국채가 대규모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의 조정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통화 팽창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대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히 가트는 현재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키 심슨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에 2.6%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9%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은 2.9%로 올라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3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중 석유 제품 가격은 무려 37.3%나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점차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빌립 레인은 최근 석유 가격 상승이 임금이나 더 넓은 범위의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한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독일 일간지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스 아이젠슈미트 모건 스탠리 소속 유럽 경제학자는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팽창을 잡기 위해 앞으로 몇 년이나
1: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心真波动。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립의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함강은입니다

0: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자. 2021년 11월 1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표준, 지속가능,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상호 연결 및 소통의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제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넓히며 위험 방지 통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협력 수준, 투입 수익성, 공급의 질, 발전의 회복 탄력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당주황의 강력한 영도 아래 우리는 질 높은 발전의 추진,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에 따라 기반 시설의 연결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규칙, 표준의 연결을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고 관련 국가 인민들과의 연결을 중요한 토대로 삼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실제적이면서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하여 국내 각 지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개방의 분야를 넓혔으며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친구권을 구축하였으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관련 국가들과의 호혜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제가 변하지 않았고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구도에서 발전의 전략적 태세가 우리에게 유리함으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여전히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으로 인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며 기후변화, 방역 등 세계적인 문제들이 인류 사회에 전례 없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과 안보, 국내와 국제, 협력과 투쟁, 기존량과 증가량, 전반과 중점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유리한 여건을 이용하는 한편 불리한 것은 피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선도 역할과 총매 역할을 발휘시키고 보다 많은 협력 연결 기제를 모색 구축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리념적 동질감을 실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심화해야 합니다. 육지, 해양, 항공, 인터넷 4위일체의 상호 연결 및 소통에 대한 배치를 보완하고 전통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심화하고

0: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협력을 추진하며 규칙, 표준 등의 연결 수준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무역의 원활화를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양질의 상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권장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상생적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3자 시장 또는 다자 시장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적 생산 능력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금 융통을 심화하여 다자 개발 기구, 선진국의 금융 기구들이 자금 융통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며 자원화된 투자 및 융자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심화하여 다원적이고 연동적인 인문 교류의 대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조정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이견을 나누고 일련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본기 회담은 리상표적 이의를 갖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중미 협력에 더 큰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정상 외교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미 양국은 신시대의 대국들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과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개척하는 동시에 별난이 교차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정확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일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제 여론은 이미 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백년 변국이 빨라지고 국제 정세에 변란이 교차하는 과정에 중미 관계가 정확한 항로를 따라 평온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안정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깊이 사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이 중미 관계를 큰 배라고 형용한 후 미국 글로벌 전략정보 잡지 백악관 주재 전임 기자 윌리엄 존슨은 세계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은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중 관계는 한 척의 큰 배와 같으며 큰 배의 평온한 전진은 양국 정상이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것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존슨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좋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노동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결정적 역할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3년 내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논술은 전략적 견지와 역사적 차원에서 중국이 양국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와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원광대학 한중관계연구원 류지원 원장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이라는 중미 관계 발전의 근본적 준칙이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위치 확정이든 중국은 시종 실무적이고 리성적 원칙으로 중미 관계 발전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하에 중미 관계가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고 양국과 세계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케냐 아프리카 정책연구소 중앙아프리카센터 집행주임인 데니스 무네네는 사회제도가 반이하고 발전 단계가 다른 중국과 미국에서 이견 상의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스근평 주석은 중국의 원칙과 최저선을 손잡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미 양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선두기업 30여 개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위원회 위원장 리비 샤프는 미중 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스근평 주석의 언론은 샤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서해안의 중요한 해운 허브인 오클랜드시 시장을 역임한 샤프는 상무무역 유대와 원활한 공급망의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샤프는 미국과 중국이 지방과 기업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하고 서로 참조하며 인적 왕래와 화물 유통을 강화해 공동 번영과 발전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방의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한 중미 협력은 양국의 민심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국 기업 중 리운을 창출한 기업이 52%, 그 비중이 전년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 가동한 새 라운드 중미 잠대곰 보호협력과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한 양국 국민의 잠대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미국 청소년들은 5년 내에 5만 명을 요청한다는 스근평 주석의 창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에 다가서고 중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제 여론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적극적 메시지이며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가 끊임없이 방출한 협력 공감

때는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 발전은 상무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브라운 대학 국제문제학자 릴 골드스타인은 당면 지역과 글로벌 정세 하에서 미중 양국은 결코 적수가 아니며 양국은 많은 공동리익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상무협력이 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프리먼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요구에 답하는 면에서 미중 양국은 자신의 우세에 착안해 실무 협력을 전개하고 선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더 적극적 자세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협력한다면 깊고 광범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과 지능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역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스파냐 중국 강당 기금의 집행주석 마르타 몬톨로는 당면 세계에서 국제 질서와 안정을 소호할 능력이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결을 유지하면 진보하고 함께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미국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전 고문인 톰 왓킨스는 미국 유명 기업가 헨리 포드의 명언을 인용해 본기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과 중미 상무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왓킨스는 본기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충분히 실현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대 답안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당연 시급히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다지는 데도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 시대는 인류 사상 최초로 오직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와 혁신, 협력과 공존을 통해야만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글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추적 코너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폐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3시간 반 동안 달리면 피치레무시 해안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등성인에서 크레인이 한 상, 철근을 공사장 쪽으로 들여올리고 여러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차에 맞춰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망하지만 질서가 있게 움직인 현장에서 중국 건설자들이 현지 동료들과 함께 현대화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비칠레무 병원은 부지 면적 사립병원에 가거나 전문적으로 수도 및 주변 대도시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선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주변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진적 의료시설 건설 경험과 기술을 도입한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모두 현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스마트 의료면에서 전자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 정보의 상호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크게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원격 의료, 영상 전송 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터페이스도 갖출 것입니다. 녹색 건축면에서 이 두 병원은 설계를 할 때부터 지속 가능 리념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방향을 최적화함으로써 인공 조명에 대한 이전도를 줄이고 보호 구조의 보온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소모의 부하를 낮춥니다. 고효율 전기기계 시스템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칠레무는 6월 초후에 우기에 진입합니다. 우기의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근로자들은 핵심 공정인 옹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병원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칠레 건설팀은 호흡을 맞추는 우위 상호 보안의 협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중국팀은 프로젝트의 총체적 관리와 시공 조직, 진도 관리, 자원 조달, 기술 방안 최적화 등을 책임지고 칠레팀은 규범화 관리, 시공, 정부와 지역사회 소통 등 사무를 담당합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팀의 집행력과 칠레팀의 현지 경험을 결부시켜 복잡한 조건 하에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 프로젝트 안전 책임자 알프레드 차르는 병원을 건설하는 과정에 나타난 자연재해가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칠레는 지진이 다바다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연해 도시인 피칠레몬은 해일의 충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시공질과 안전설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차로는 현지의 민심 프로젝트인 피칠레모 병원은 현지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칠레모 병원의 본체 구조 시공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렌고 병원 관련 구역의 고고학 사업이 이미 끝났고 칠레 국가고속위원회의 평가 인정을 받으면 시공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피칠레모 병원이 준공되면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주변 주민 30만 명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속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예민한 아이는 환경과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감, 위축 혹은 많은 일에 의욕이 없어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타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더 많은 심혈이 필요한 예민한 아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요 며칠 틱톡을 켜면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경상적으로 뜨던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예민한 아이나 그 부모나 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 아, 네, 맞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0: 네.
2: 네. 그래서 그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0: 네.
2: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야 방법을 찾아서 빨리 만 있고 방법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0: 내 어린 시절은 내가 이 아이 만날 때 내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번갓집에 엄마가 있다면은
1: 네.
0: 가서 물어보고 려애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부모님은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보는 입장에서 나 그 아를 보면은 내 감정은 어떤지 나는
1: 네.
0: 어떤 느낌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을 많이 느껴보는 것이 네, 꼭 도움이 됩니다. 느껴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러면은 이 아이는 지금 왜서 이렇구나 하는 그 답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마음이 급해서 이건 문제 해결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천천히
1: 네.
0: 천천히 요 매듭을 네, 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 예민한 아이는 대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0: 예민한 아이들이 연령 단계별로 그 현상이 다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영유아 시기 아이들이라면은 먹는 먹거리에서 우리가 쉽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은 그 좀 예민한 아이들은 특정한 음식만을 딱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할머님들이 아이를 키운다, 손주를 본다 할 때는 거의 따라다니면서 자꾸 먹이는
1: 네, 그렇죠. 네,
0: 이런 현상이 쉽게 보이는데
1: 네.
0: 이런 영유아 시기에는 이런 먹는 데서 아주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또 유치원 아이들하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본다고 할 때는 이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어요.
1: 네.
0: 그리고 달콤한 음식을 달콤한 달달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1: 네.
0: 그럼 사탕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이럴 아이들은 좀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피부에 뭐가 끈적끈적한 것이 묻거나 좀 새까만 색이 뭐 물감이 묻거나 까만 초콜릿이 묻거나 할 때는 기겁을 합니다.
1: 네.
0: 그 반응이 아주 네, 질색을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반응이 오면 이 아이는 여기에 관해서 너무 크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좀 예민한 아이라고

0: 되고
1: 네.
0: 조금 튀어나오거나 각이 맞지 않다거나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하다가 글자가 예쁘지 않다면은 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성질대로 되지 않아 이러면은 막그 성질 부리면서 울기도 하는 소리도 지르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100% 예민한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1: 그럼 이 예민한 아이의 이러한 특성은 타고난 것인가요?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까?
0: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면은 아이 대할 때, 양육할 때 거의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는 민감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부모로서 아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향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0: 소심하고 이런 좀 내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아이라고 할 때는 그냥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이제 피부에 뭐가 묻거나 갇증하게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얘는 그렇게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다만 조용한 겁니다. 그냥 다만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외적으로 표현을 좀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1: 뿐이고,
0: 그다음에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알레르기가 쉽게 나거나 습진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아마 적을 겁니다. 주페스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냄새, 소리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성격상 조용한 아이. 근데 민감한 아이들은 냄새, 소리에 굉장히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혼내거나 뭐라고 좀 질책을 할때 감정이 민감한 아이는 바로 위축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를 욕하는지 이러면서
1: 본인을
0: 그러면서
1: 탓하는 거 아닌데.
0: 본인이 바로 얼굴색이 죽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고, 이런 아이는
1: 예민하다고.
0: 내향적이가 아니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데 이 예민한 아이는 불안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0: 아이가 정말 불안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처럼 감정이 민감한 아이들을 굉장히 섬세하죠. 다른 사람이 마음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어른이 탓하고 지적을 할때이 아이는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아이들은 거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아이는 온몸에 안테나를 달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안테나를 달고 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가 어른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때꼭 나를 뭐라고 하지 않나, 내가 뭐를 잘못하지 않나,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불안을 가지면서 엄청 초조해하고 긴장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울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다른 일에 막 짜증을 내고 물건을 쥐어뿌린다거나 그러면서 내 거가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때는 부모님은 진짜 보면은 답답하죠. 너를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은. 그럼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가?

0: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1: 네.
0: 아, 어떤 일 때문에 아, 어째서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했고 너를 말한 거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어, 너는 뭐를 하지 않았지 않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1: 네.
0: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는 아. 아, 그렇구나. 그럼 내 탓이 아니구나를
1: 네.
0: 아이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아,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름을 훌 넣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네, 찾아서 네, 하게 되죠.
1: 네.
0: 그럼 이때 어, 이 아이는 어떨 때는 처음에 한 번만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어.
0: 그래서 아마 엄마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1: 네.
0: 여러 번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똑같은 상황이 아마 많이 발생할 때마다
1: 네.
0: 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설명해주고 똑같은 말을 자꾸 곱씹어서 네, 여러 그 오늘이 말했지만 다음 날에 또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어,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 이런 아이들은 낯선 환경, 뭐 그리고 어, 새로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 이럴 때는 꼭 미리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아, 우리가 뭐를 아 이거는 뭔데 어, 무슨 음식인데 뭐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맛있고 어, 몸에 어떻게 좋다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주면서 약간 맛을 보면은 어떻니?
1: 네.
0: 이 요청을 자꾸 해주면은 아이는 아, 불안하고 두려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지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해소를 합니다.
1: 네.
0: 아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어, 그 낯선 사람하고도 만나면은 인사하기가 부끄럽지만
1: 네.
0: 엄마가 미리 얘기해주면은 아 그래도 안전하구나 하는
1: 네.
0: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두려움을 적게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애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
1: 네.
0: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 인내심이 참 많아야 됩니다. 예.
1: 그래요.
0: 예.
1: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낯선 곳에 가거나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아이는 부모의 뒤로 숨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예민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어, 왜서 아이가 이토록 겁이 많냐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는데요. 어, 이런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0: 예, 부모님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는 네, 절대 예, 이거는 금지이죠.
1: 네.
0: 근데 아이가 지금 이미 어,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한 발짝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너는
1: 네.
0: 왜 이렇게 못났니? 이거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거든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 네.
0: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어 코끼리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왜소하고 작아요.
1: 네.
0: 정말 작지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른 앞에 딱 섰을 때는 어 이 어른을 우리가 어른이 코끼리 앞에 섰다고 똑같은 그런 심리 반응이라고 보면 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 이 아이는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이니까 두렵습니다. 어, 어떨지 안전할까? 예, 이런 걱정이 따라오죠. 근데 부모님은 어, 이때 부모님이 바로 허, 이렇게 우리 회사의 동료야, 뭐 아니면은 뭐 이모야, 삼촌이야 이러면서 반갑게 그분하고 인사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분하고 지나면은 아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야.
1: 네.
0: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아 이렇게 눈으로 마주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인사해라면 자기가 또 기꺼이 인사도 네.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어, 아이가 원래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혼을 내거나 지적을 절대 하면은 네,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어, 꼭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애들과 달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찌 된 원인입니까?
1: 새로운 것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의욕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의 현상이 요즘 좀 아주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두려움이 크고 그 불안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도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려면은 꼭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이라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에서 오는가? 이 힘은 부모님한테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상에서 아까처럼 부정하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무너뜨리고 이러기보다는 아이를 인정해주고 고무경대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아 네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래 두려워함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0: 공감해주고,
1: 예, 공감해주면은 아이는 아 그래도 괜찮네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네
0: 그렇죠.
1: 하면서 네, 그 힘을 네,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럼 아 이거 도전을 내좀 해볼까 이렇게 감히 예,
0: 용기가
1: 용기를 내서
0: 생기죠.
1: 그거를 감히 예, 도전에 그 도전을 할그
0: 의욕이
1: 마음을
0: 생기는
1: 예,
0: 거죠.
1: 가지고 또 뛰어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전을 어떤 일에 도전을 왜서 해야 된다? 네가 이걸 하면은 너는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특히 소아교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 관해서 부모님이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면은 아이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0: 네,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는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루는 습관이 생기거나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과제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1: 지금 정말 소학교, 초중, 고중생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거의 이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예.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이 아이들, 어른들, 네,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욕구가 정말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잘하려고 하는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은 정말 벼랑에서 뚝 떨어져 죽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글자 하나를 써도 또박또박 쓰니까 이게 약간만 조금 삐뚤거나 약간만 예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그 용서할 수가 없고 수용이 아이 됩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이 아이는 진짜 정말 막 짜라고 하면서 이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 막 책도 쥐어뿌리면서 성질을 냅니다. 그럼 이 성질 내고 이럴 때도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의 지혜를 살려서 아이한테 인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 그렇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니? 잠깐 쉬다가 또 해보자. 이렇게 아이를 인도해 주는 그 방법이 좋고요. 부모님은 진짜 이 가정 교육의 이런 심리 이런 쪽의 공부를 네, 꼭 해야만이 아이를 이끌어 줄수 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0: 자아이가학업에부진하면선생님께서엄격하게아이를요구하기도하는데요이런경우예민한아이에게는오히려독이될수있다는생각이드는데요네그러다보니까등교거부를하는아이들도있는데부모는어떻게해야합니까
1: 부모님은제일중요하게선생님과좀잘지내서선생님과소통을많이하고또아이에대한 어떤부분을해달라고요청하면서부탁을해주는것이네제일중요한부분입니다
0: 네
1: 선생님들은대부분전반아이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선생님이그교수요구에따라서아이들한테요구를제출합니다
0: 네
1: 근데민감한아이들은내가잘못해서내잘못이기때문에나만상대해서나를고의적으로그러지않나이렇게많은아이들앞에서왜나를이렇게말하냐하면서네죄책감을느끼면서수치심도느끼고부끄러워하면서왜나만죽을것같은이런감정을느끼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0: 네.
1: 이러니까자기만의세계에서자기전라처를죽여버리는거죠그러면은이아이는다음날학교가기싫습니다절대적으로남들이뭐라고하는것같고선생님이뭐라하는것같고모든아이들을 자기를나쁜아이로보는것같고부끄럽습니다、
0: 네、
1: 그래서이때는이부분을꼭선생님이랑단독으로만나서아우리아이는이러이런특징을갖고있는데아선생님한번네고무경려로해서한번만좀이렇게아이한테다시한번아네가너만이그런부분이아니고네너를말한것이아니라는이부분을좀요청할수있으면은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선생님은너를되게사랑하고이뻐한다난너를관심한다이부분을아이가느끼도록、
0: 네、
1: 해주는것이、네、좋은방법입니다
0: 그래요、네、예민한아이들은또타인의감정특히비판에매우민감한데、네、부모는어떻게아이의자존심을건드리지않으면서또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을까요
1: 지금사실이제금방얘기한그런비슷한내용이기도한데요、
0: 네、
1: 이럴때는좀아이랑어떻게아이의자존심을해치지않으면서소통할수있는지우리는아이랑이렇게우리가탁구를치면은내가탁치면은그쪽에서받아넘겨오는이런왔다갔다하는、
0: 네、
1: 이런부분이이런핑퐁핑퐁하는이런대화가아주예필요하고효과가좋습니다그러면은어머님이보통어머님이나아버님이아이랑대화를할때어떻게하면은얘가내가질문을했을때이부분을내혼자만엄마가주줄이서술하지않고、
0: 네、
1: 아이도사색을하면서대답을할수있게끔유도를하면서질문을해주는것이아주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질문을던져주는부분이되게중요한데우리가그유대인들의책을보면은하브루타그질문이라는이런전문질문을이렇게연구하는이런부분도있어요、
0: 네、
1: 그래서어머님들도이런부분에관한서적을보시면서아질문은어떻게해야되는구나하는네이부분을좀배우면은
0: 네
1: 또좋죠、
0: 네、
1: 그리고배우고나면은이아이이런벌어진상황거기에대한환경거기에대한내용그리고아이의마음그거를、
0: 네、
1: 엄마가같이너는어떤마음이니그래서어땠니그래서너는지금뭐라고말하고싶니여기에대한그아이의그사건분석하고그리고아이가자기감정을표현하도록유도를해주는질문을충분히해줄수가있습니다、
0: 네、
1: 그럼유도를해주는질문을하면은애가자기감정표현을하게되죠그러면은엄마가아그랬구나맞아한명씩놀아요그러니까친구한명만있으면이아이는충분히에너지를받고같이잘놉니다근데친구 어떤아이들은친구여러명이같이놀아야에너지를받는아이들、
0: 네、
1: 이런아이들은좀외향적인아이들이고친구한명만온아이들은좀내향적인아이거나혹은좀예민한아이들이、
0: 네、
1: 이런현상이있죠그럼이런아이들은

0: 친구 한 명만 노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친구 한 명만 놀면은 이 아이는 좋아한다. 이러면은 엄마가 이 관찰을 했으면은 이런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 지인이 그 아는 집에 그 집에 그러면은 또 이런 아이 특징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또 여러 명을 같이 연결해서 게임도 놀고 뭐 레고 놀이도 하고 노래방을 같이 가서 놀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네 만들어 줘서 아이들의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1: 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0: 네.
1: 필요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민한 아이들은 문제 투성이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장점이 많다면서요.
0: 예, 그렇죠. 특히 요즘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면서 거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는 예민한 아이들이 그 전화 이렇게도 말을 네,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민한 아이들을 문제 아이로 이제는 절대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장점을 본다고 할때이 아이들의 장점에 맞춰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 앞으로의 그 공부에 관해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출로를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그 진로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예민한 아이들은 거의 오감이 아주 발달합니다. 그럼 오감이 아주 발달한 아이들을 본다고 할때 대부분이 그 청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청각이 예민해서 거의 밤중에 어떨 때는 이런 아이들은 밤중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왜이 아이들 밤중에 잠을 자면은 이 전기가 흐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얘는 들리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얘는 다 들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이런 음악 뭐 작사 작곡 아니면은 어떤 요런 부분에 예, 요즘에는 음악 치유 뭐 요런 데도 아주 발달했잖아요. 그럼 이런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아이의 특별한 요런 부분에 이 직업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모님이 해주면 좋겠고 또 냄새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외국에는 그 대학에 가면은 전문 냄새를 맡는 직업이 아주 좋대요. 월급도 아주 높고 누구도 할수 없는
1: 향수 뭐
0: 네, 이런 네,
1: 감별사
0: 맞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인재로 초빙을 해서 하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또 요리사도 될수 있거든요. 이런
1: 그렇죠.
0: 아이들은 냄새로 음식을 만들어요. 특히 우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거의 냄새로 음식 양념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서 뭐 요리사, 뭐 요즘에 미치린 이런 데서도 아주 요리사들은 정말 월급도 높고 대우가 좋잖아요. 그럼
1: 그렇죠.
0: 이런 쪽으로 특별하게 예,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눈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개성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사. 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심리학. 네, 아주 유명한 심리사가 될 수는 이런 거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제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업, 판매도 아주 처음에는 잘 힘들어서 못하지만 아주 잘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직업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요.
1: 선생님께서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다면서요.
0: 예.
1: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모로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0: 아,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점은 나는 정말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구나.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이래야만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봐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수용해 줄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받아줄 수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정말 몇 년을 거치면서 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특히 부모는 또내그 감정을 잘 캡처하고 감정에 대한 치유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구나. 그 부분 또 아이한테는 사랑이 답이구나. 네.

0: 자랑만 주면은 부모 관계, 아이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아이가 몇 살입니까?
0: 네, 지금 17살입니다.
1: 아, 네. 언제부터 민감한 증상을 보였어요?
0: 민감한 부부는 제가 심리 공부를 하면서 네. 아, 민감한 부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1: 네. 네.
0: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뒤로 숨거나 그때도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 이제는 네,
0: 지금은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냄새
1: 네. 네,
0: 그리고 청각 그리고 또 이렇게 뭐를 볼 때 어떤 뭐 옷을 보거나 무슨 물건을 볼 때 네. 아주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옷을 선택하거나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네, 그래서 심지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구나를 네, 알게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네, 잘 몰랐어요.
1: 그럼 이런 예민한 성격은 뭐 성인이 돼서까지 쭉 갖게 됩니까?
0: 그렇죠. 쭉 네.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저도 보니까 예민한 성격이더라고요. 네, 민감하고 예민하고 네,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네. 네,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웠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자꾸 나를 반하게 되는
1: 네.
0: 거예요. 아, 나도 어째 이렇구나. 나도 어째 이렇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나를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아, 내 모습을 그 다음에 자꾸 반성하게 되고 아, 그럼 나도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1: 네.
0: 나도 어째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하게 됩니다.
1: 아, 같이 성장하는 거죠.
0: 네, 같이 완전히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1: 자, 한참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지치하는 부모님들 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0: 꼭 자기 부모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네,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내심, 인내심,
1: 네.
0: 인내심. 세 번째로는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고무경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경청을 충분히 해주면서
1: 네.
0: 자랑을 듬뿍 네,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남계화 선생님과 함께 네, 예민한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육아가 너무 힘들다거나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괴로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는 단지 예민한 아이들의 기질로 인한 것이며 이런 예민함은 성인이 되면서 빛나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이 발전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2018년 11월 1일.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우리는 의지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에너지를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함량 구간 회로가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속에는 상당한 발전 공간이 잠재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훌륭한 발전 조건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한 산업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해 9억이 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 졸업생은 매년 800여만 명에 달해 노동력의 비교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해 경제 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 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경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 2, 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주요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투자 무역 협력도 빠르게 추진돼 우리 외부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했습니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된 오창회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관은 현성에서 거리가 멀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에 예약한 창이 세 개 달린 큰 배가 이미 강기슬게 되어 있다. 배에서 쓸 의자, 먹을 밥과 채, 찬물, 과자통들이 육석 배로 옮겨지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띠박질을 하면서 빨리 씻으라고 재촉하였다. 갑자기 하인의 얼굴이 긴장이 되었다. 내가 수상쩍어 돌아보니 아버지가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내 책을 가져오너라.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책이란 서당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감략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에게는 다른 책이라고는 없었다. 우리 고향에서 학교에 가는 나이는 보통 홀수였기 때문에 그때 내 나이가 7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을 가져다 드렸다. 아버지는 넓은 방 가운데 있는 탁자 앞에 나와 함께 앉아 한 구절 한 구절 배워주면서 읽게 하였다.

난 조심조심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갔다. 두 구절이 한 행으로 되었는데 대략 20, 30행이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습득하거라. 외우지 못하면 안 보낼 거다. 라고 하셨다.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았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읽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좋은 일이었으나 난 한 글자도 리할 수 없었다. 월자반고는 월자반고대로 읽고 기억할 뿐이었다. 월자반고 생우 태황. 필요한 물건을 배에 다 싣자 어수선하던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침 해가 서쪽 벽을 물들였고 날씨는 청신하게 개었다. 어머니 하인 장어멈 즉 아장. 누구도 꼼짝 못하고 내가 외울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씀했다. 모두들 동시에 움직였는데 얼굴에 웃음을 흠뻑 담고 강기 쓰그러 걸어갔다. 하인은 나를 높이 쳐들었는데 마치 나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빨리빨리 걸어 제일 앞장에 섰다. 난 오히려 시무룩해졌다. 배가 떠나자 물속의 풍경이며 통안의 과자며 동관의 오창회에 이른 다음에 그 북새판이며가 별로 즐겁게 느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잊혀져서 조금 더 인상이 남지 않으나 감략을 외우던 그 전경만은 분명 어제 일인 듯 생생하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버지가 왜 그때 나에게 그 책을 외우게 하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1926년 5월 25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쉽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이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1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纵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焦虑。
1: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